0: 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1: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 찬양에 담았습니다. 최고의 작품이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맞습니까? 우리의 소원이 뭔지 오늘 한번 말씀 앞에서 잘 살펴보는 그런 사랑이 뜰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이 뜰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막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영어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마음에 심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극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왠지 오랜만에 뵙는 듯한 이 느낌.

0: 적인 느낌은 무엇일까요?
1: 네, 저는 지난주에 좀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휴가 때마다 그 비가 왔어요.
0: 아.
1: 네, 이번에도 비가 왔습니다. 네, 수요일까지 비가 왔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잘 쉬고 왔습니다.
0: 네, 아마 목사님 좀 쉬시라고 비를 주시는 게 아닌가.
1: 네, 그래서 또 네. 쉬면서 또 책을 가져갔는데 또 책도 한 권 읽고 또 너무 귀한 또 영육간의 쉼을 얻고 왔습니다.
0: 아, 쉬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책을
1: 아니,
0: 읽는
1: 아니,
0: 거.
1: 저 즐거웠습니다.
0: 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여름 돌아보실 때 좀 쉬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게 너무 바빠서 쉬지도 못하고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9507 우리 이봉진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1: 네.
0: 9177 우리 여기주 집사님 방장님이신데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제
1: 네.
0: 월화 문자를 안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1: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0: 네, 오늘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주시면 한번 신방을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0: 네, 여기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문자 안부 문자가 안 오면 제가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꼭 주시면 좋겠어요. 네.
1: 네, 문자 안 주시면 아마 우리 이진아 PD님 신방 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신방 갈 것 네. 같습니다.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께서도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봉진 집사님, 여기주 집사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셨고요.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 집에 왔습니다.
0: 네. 우리 황경희 집사님은 또 아빠 집에서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여기 6244님 유창엽 집사님 보이시죠?
1: 네. 영덕에서 오늘도 듣습니다요.
0: 네.
1: 네 영덕.
0: 엄청난 애청자신데 네. 영덕에서 이렇게 듣고 계세요.
1: 경상도까지 오셨네요.
0: 네. 네. 제가 알기로 세탁 일을 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유창엽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문자가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1: 네.
0: 네. 우리 6244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에 힘입어 사랑의 뜰안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퀴즈 나오면 정답과 네. 함께 문자 보내려고 기다리는 분들 많으세요, 목사님?
1: 맞아요.
0: 네.
1: 네. 오늘 퀴즈는 그 말씀 속 영어송을 통해서 우리가 2주간 외운 영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것이요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 이것. 영어로 무엇인지 맞춰주는 퀴즈입니다.
0: 네. 아니 2주가 네. 됐는데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뼛속 깊은 곳에서 다시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1: 아 좋습니다. 네. 자 이것. 자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LED요.
0: 밝겠네요.
1: 네. LED. 2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후레쉬요. 네. 3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램프 등불이죠. 4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청사초롱이요.
0: 아, 목사님 그걸 영어로 안 되나요?
1: 청사초롱 잘 모르겠습니다.
0: 네. 블루 앤 반짝반짝. 네.
1: 네.
0: 하여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이것이요. 이것인데 영어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영어로요.
1: 네.
0: 목사님 한 번 더 영어 문장 쫙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1번 LED, 2번 후레쉬, 3번 램프, 4번 청사초롱.
0: 네. 여러분 찬양 나가는 동안에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안부도 여쭙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소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2026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하나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문자 보내기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폰 여시고 문자 쓰시고 보내는 번호에 다섯 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나갑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1316님이 유창엽 집사님 굿모닝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유창엽 집사님께서 저는 그냥 4번을요, 브루스타.
1: 브루스타.
0: 네, 퀴즈 4번 보기를 브루스타라고 준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또 우리 9177님께서 아유, 유창엽님 센스에 제가 웃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막 소통하는 모습이 너무
1: 보기
0: 예쁘지
1: 좋습니다. 네,
0: 않으세요?
1: 보기 좋습니다.
0: 네.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4번 그 보기를 한번 바꿔가지고요.
1: 브루스타로.
0: 퀴즈 한번더 내볼까요?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퀴즈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그 영어 성경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이것이요. 자, 이것이 영어로 뭘까요?
0: 그쵸. 오늘은 영어로
1: 네, 오늘
0: 맞춰주셔야
1: 영어로
0: 돼요.
1: 맞추는데요.
0: 네네.
1: 네, 1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엘리디오. 2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후레시오. 3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요. 등불이죠. 4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브루스타요.
0: 너무
1: 네.
0: 좋네요.
1: 브루스타.
0: 앞으로 우리 유창엽 집사님께서
1: 네.
0: 4번 보기를 좀 맡아주시면,
1: 아,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참
1: 네.
0: 좋겠습니다. 네.
1: 전혀 생각지 못했던 브루스타
0: 네.
1: 나왔습니다.
0: 우리 0516님께서 샬롬, 가을바람이 살랑, 살랑 부는 시원한 아침입니다. 목사님 휴가 다녀온 이야기 나누실 때 PD님이 어머, 최근 힘든 것 같아요라고 하실 때 빵 터졌어요.

0: 왔습니다. 네. 아침에 큰 웃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활기차게 아침 열어가네요.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는데요. 그게 사람마다 네. 휴식인 사람이 있고 노동인 그렇죠. 사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게 목사님 같은 분한테는 휴식이고
1: 저 같은 아니 뭐 휴식은 아니에요. 사실 휴식은 아니고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읽은 겁니다. 네.
0: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네. 아주 힘든 노동이고 네. 사람마다 특색이 있으니까요. 목사님.
1: 네, 그럼요.
0: 네. 네. 8856님께서도 문자 주셨네요.
1: 아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이진아 PD님과 김대일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막내딸 어제 피아노 수시 접수했어요. 예수님 첫째로 예배 승리하며 또 주의 강한 팔 의로운 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기를 준비 잘하여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0: 아 드디어 그 수시 원서를 쓴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8856님 막내따님이 피아노 수시 접수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서 소망이 예배에 승리하는 거.
1: 네.
0: 네. 참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1: 그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우리 8856님 11시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막내 따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483님 문자 한번 보세요.
1: 네.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서 찬양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기를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그러면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네. 우리 2483님이 어떻게 건강이 안 좋으신지 잘 모르지만 아유, 빨리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목사님?
1: 네.
0: 네.
1: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광선이 비춰 주심을 말미암아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0: 네. 아멘. 7876님께서는요. 심풍해라는 곳에 계신가 봐요. 네, 심풍해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여수도 바람 불죠? 몸 조심하세요. 라고, 네, 해주셨고요. 6888님께서는 이런 또 문자 네. 주셨어요.
1: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딸이 믿음의 청년을 만나는 축복을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내셨네요.
0: 아, 저 688님의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1: 네.
0: 목사님도 따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 안 되지만 그렇죠. 이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1: 아직은 없어요. 아니, 그렇죠. 사실 네. 뭐 딸까지는 아빠로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죠. 네.
0: 작년 몇 세지요?
1: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0: 아, 아직 그럴, 네. 이해했습니다. 네.
1: 네.
0: 저는 대학생 딸이 둘이 있거든요.
1: 그러면은 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네요.
0: 저는 688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0112님께서는 English 깜깜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네. 네. 1487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Good morning. 오늘도 말씀 속, 영어 속, 순천에서 잘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순천에서 듣고 계시네요. 1521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우리 2061님,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가 우리 사랑의 뜰안을 참 부유하게 하는데요. 2483님, 광양에서 듣고 네. 계시다고요. 네, 순천, 광양, 여수 많이 듣고 계신데.
1: 그 광주도 듣고 계시네요.
0: 네. 네. 어디 있어요, 목사님?
1: 예,
0: 광주.
1: 2061님.
0: 2061님.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우리 최화정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아니, 벨루스톤 어떡하고 광주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광주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말씀 속 영어 속 어떤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외우게 될지 기대되시지요? 목사님 한번 출발해 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이걸 배웠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따라해 볼까요?
1: 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0: 네, 아멘.
1: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0: 목사님 좀 잘게 썰어 주세요.
1: 아, 잘게 썰었습니다. 네. Your word.
0: Your word.
1: 예. 주님의 말씀이죠. Is a lamp.
0: Is a lamp.
1: 예. 등불입니다. For my feet.
0: For my feet.
1: 내 발의 등불입니다.
0: 아멘.
1: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0: 네.
1: Your word.
0: Your word.
1: Is a lamp.
0: Is a lamp.
1: For my feet.
0: For my feet.
1: 네, 아주 좋습니다.
0: 여러분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니까 잘 따라하셨죠? 이제 붙여서 할 텐데요. 준비되셨죠?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0: my feet.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0: 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뒤에 마지막 붙는 문장인데요.
1: 네.
0: A light on my path. A light on my path. 전체는요.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예.
1: 목사님.
0: 네.
1: 앞에는 램프, 뒤에는 라이트. 이렇게 빛인데 좀 다른 단어로 나오네요.
0: 네.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히브리식 그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1: 네. 네.
0: 그런 경우에는 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고 또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준다라는 그런 뜻이죠.
1: 네.
0: 네.
1: 목사님 그러면 a light. light. 먼저 한번 좀
0: 예,
1: 배워볼까요?
0: light는 빛이죠.
1: 네.
0: 네. 발음은 light.
1: light.
0: 예, light. 첫 소리가 L이잖아요. L. L은 이 혀끝을 with 잇몸에 가볍게 대고 라로 시켜봅니다. 라. 그래서 윗니 뒤쪽에 닿아서 라 한번 따르고 계세요. 라.
1: 라.
0: 라.
1: 라.
0: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T. T는 강하게 터뜨리지 않고 짧게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light.
1: light.
0: 예, T 발음은 거의 T 거의 발음이 안 납니다. A light.
1: A light.
0: 예, a light.
1: light.
0: A light.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A light.
1: A light.
0: 예, a light.
1: A light.
0: 예,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램프는 이 등불, 네, 등불 물건이고 또 light. 라이트는 그 등불이 내는 빛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 본문에는 두 표현이 서로 보완하면서 이 말씀이 어둠을 밝혀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on my가 나오는데 이 o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 뭐뭐에라는 전치사죠.
1: 네.
0: 여기에 my는 나의.
1: 나의.
0: 예, 그렇죠. 아이의 소유격, my, 나의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on my,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light on my.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1: a light on my.
0: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on을 너무 세게 읽기보다는 살짝 연결하면서 전체 리듬이 부드럽게 A light on my path.
1: A light on my path.
0: 아, 너무 좋아요. 예, light 그리고 path에 힘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모든 단어를 똑같이 세게 읽지 않고 예, 중요한 단어에 힘을 줍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light path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light path 할 때 세게 읽을까요, 목사님?
0: 네, 좀 강조하는 네. 거죠. 강조하는 거고요.
1: 네.
0: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영어 발음 중에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pass라는 단어입니다.
1: Path. th 발음.
0: 그렇죠. th 네. 발음. 한국어로 그냥 적으면 그냥 pass. 뭐 pass. 이런 단어가 되지만 사실 마지막 s가 아니라 th 발음이죠. 그래서 그 혀끝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내밀고 바람을 내보내는 pass. 패스. 네, 이게
1: path.
0: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발음이.
1: 학교 다닐 때 번데기 발음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TH 발음,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는데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끝을 살짝 하면서 스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냥 패스. 네, 패스 이렇게 되는 거죠.
1: 너무 힘들면 패스해도 될까요?
0: 아, 예, 패스하시죠. 네, 좋습니다.
1: 아니에요.
0: 아,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1: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그냥 패스하실까요?
1: 아니, 도전하겠습니다.
0: 패스. 좋습니다.
1: 패스.
0: 패스. 네, 네, 좋습니다. 네, 뜻이 뭘까요? 패스.
1: 이게 네. 길.
0: 네, 그렇죠.
1: 오솔길.
0: 네, 오솔길. 이런 네. 뜻인데요. 인생길이죠. 그래서 my path 하면은 나의 길.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연결해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A light on my path.
1: 드디어 여러분 목사님과 하나하나 발음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어서 연결해서 네. 한번 따라해봅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잘 따라해보겠습니다.
0: 네. A light on my path.
1: A light on my path.
0: 오, 예, 좋습니다. 아,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1: 목사님,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0: 사실 이 등과 빛. 이 두 표현은 같은 질

0: 일을 시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인데요. 말씀은 지금 내딛는 발걸음도 비추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도 밝혀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오늘의 순종을 강조한다면 뒷부분은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공식처럼 나누기보다는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아니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을 살지만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때 말씀은 이 모든 질문에 즉시 상세한 답을 주는 설명서처럼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러나 분명한 방향을 주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잃지 마라, 뭐 두려워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1: 네. 목사님, 우리가 인생에 이런 막다른 골목, 어둠을 만났을 때 네. 말씀이 즉시 딱 이렇게 해라고 상세한 답을 주시면 참 좋은데 항상 우리 말씀은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방향을 늘 알려주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상황은 복잡해도 말씀의 방향은 정말 분명하네요.
0: 맞습니다. 나침반은 길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하잖아요.
1: 네.
0: 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지만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1: 아멘.
0: 네.
1: 그래서 말씀을 The light on my path라고 고백을 네. 하는군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춰보려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어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등불 하나 찬양 나가는 동안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란 오늘은 수요일 말씀 속 영어 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렸어요. 퀴즈 정답과 함께 또 하반기에 첫 출발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 뭐가 있을까 나눠주십사라고 했는데요. 목사님 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드릴까요?
1: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이것이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답변하는 건데요. 1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LED요. 2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후레쉬요. 3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램프요. 등불이죠. 4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브루스타요. 네.
0: 브루스타를 이렇게 보내주신 6244님. 유창엽 집사님이신데요. 저는 올해 목표가 성경 1독인데 에스겔 중반까지 왔습니다. 네. 10월에는 신약할 목표로 계속 하루하루 읽는 중인데요. 주님의 말씀은 정말 제 발에 등이자 빛입니다.
1: 아멘.
0: 근데 목사님 성경 읽다가 이 네. 에스겔 좀 오면은 저는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1: 네, 그렇죠. 많은 좀 환상이 네. 나오고 하지, 네.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1: 네, 포기하지 마시고.
0: 맞아요. 네. 이 에스겔 골짜기만 잘 넘으면 또 네. 밝은 빛이 비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성경 1독 응원합니다, 집사님. 0778님께서 빛입니다라고 문자 주셨고요. 우리 9507 이봉진 집사님께서는 또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6888님께서는 이런 문자도 주셨네요.
1: 네. 늘 램프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램프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정직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잃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들은요
1: 네.
0: 등대 같아요.
1: 그렇죠.
0: 큰 방향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1: 맞습니다.
0: 네.
1: 네. 중요한 사실 우리가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을 앞둘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하.
1: 세 가지 질문. 자, 첫째는 이 선택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0: 아하.
1: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보통은 이윤을 쫓잖아요.
0: 네.
1: 나의 어떤 이익과 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이익이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0: 손해를 볼지라도.
1: 그렇죠.
0: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
1: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선택이 성경적으로 분명 가르침에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0: 네.
1: 질문이고요. 둘째,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0: 아.
1: 네.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네. 그거를 또 질문해 보는 거고요. 셋째는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상의했을 때 과연 평안과 지혜가 있는가? 네, 덕을 끼치는가? 라는 거죠.
0: 아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목사님의 이 가르침이 엄청 큰 도움 되겠는데요?
1: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삶에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절대 후회하는 선택이 안 될 겁니다.
0: 네, 아멘. 안 되죠. 네.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요. 내 뜻에 맞추기보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말씀은 사실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손전등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는 빛이기도 합니다.
0: 아멘.
1: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길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보이는 거죠.
0: 네. 아,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0: 주님, 제가 가고 싶은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주세요.
1: 아멘.
0: 네.
1: 네.
0: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올 하반기도 꼭

0: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따라한 말씀 한 다섯 번 정도 반복을 해보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1: 네, 좋습니다. 일단 끊어서 네. 잘게 잘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Your word,
0: Your word
1: is a lamp,
0: is a lamp
1: for my feet,
0: for my feet,
1: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1: 예.
0: 네.
1: 한번 더 해볼까요?
0: 네, 목사님.
1: 네, Your word,
0: Your word,
1: 주님의 말씀은 is a lamp,
0: is a lamp,
1: 등불이죠. For my feet,
0: for my feet,
1: 내 발의 등불이고요.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1: 내 길에 빛이 됩니다.
0: 네.
1: 라는 뜻이죠.
0: 여러분 어떻게 따라하셨나요? 이제 왠지 이 말씀이 외워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목사님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아우, 예, 너무 잘하셨어요.
0: 네.
1: 네.
0: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목사님이랑 하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물론 이 문장을 완벽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So lamp, light. 이 두 단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 네, lamp, light. 여러분들의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신 후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그 고백을 담은 찬양 함께 하시지요.

0: 등불이 되시고 램프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참 밝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렇죠. 네. 우리가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다가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올 때 그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네. 밝아지는 것이죠.
0: 네. 네. 어둠아 물러가라라고 할 필요 없이 빛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1: 어둠은 사라지는 거죠.
0: 네. 네. 빛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문장을 가지고요.
1: 네.
0: 3초 퀴즈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선물 있나요?
0: 선물 있습니다.
1: 아, 예.
0: 네.
1: 빨리 맞추신 분에게 선물 있습니다.
0: 네. 여러분, 문자 이렇게 보내실 준비 딱 하셨다가요. 네. 퀴즈가 지금
1: 어려운 거 아니죠?
0: 네. 목사님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네. 네. 목사님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 이렇게 나갈 때마다 여러분 문자 주셔도 되고요. 그냥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답을 하시면 제가 텔레파시로 알아듣고
1: 아, 예. 한번
0: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첫 번째 퀴즈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무슨 뜻입니까?
1: 빛입니다.
0: 네. 딩동댕.
1: 네.
0: 어떻게 맞추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베스, 번데기 발음. 베스, 베스. 무슨 뜻일까요?
1: 길입니다. 네. 인생길.
0: 네. 네. 여러분 이 퀴즈는요. 복습 퀴즈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퀴즈를 맞추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거지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내 길의 빛.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1: 아, 이거 어려운데요.
0: 네. 네. 내 길의 빛.
1: 내 길의 빛.
0: 보통 영어는 이렇게 좀 거꾸로 우리나라 말이랑 돼 있으니까 먼저 빛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A light.
1: A light.
0: 내 길의.
1: On my path.
0: 아멘. 네, 어떻게 네. 여러분 맞추셨나요? A light on my path. 네, 번데기 발음 path. 이제 전체 구절에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네, 한 번 더요.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네, 여러분 다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네 덩어리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our word is a lamp.
0: Is a lamp
1: for my feet.
0: For my feet.
1: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여러분 어떻게 네 덩어리 하셨나요? 이제 두 덩어리로 줄여 봅니다.
1: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0: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1: A light on my path.
0: A light on my path. 네, 아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많이 혀를 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한 문장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쭉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0: 아, 주님.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a light on my path.
1: 네, 잘하셨습니다.
0: 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 구절을 완전히 외우면서 단어 빈칸 퀴즈. 또 한국어를 듣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까지
1: 네.
0: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한 구절을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0: 네.
1: 지금 이 짧은 구절을 4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4주거든요.
0: 네.
1: 네 번에 걸쳐서 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0: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외워지겠지요?
1: 그래도 안 외워질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래도 우리가 light 그리고 또 path 네, 이런 뭐 중요한 단어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탁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4주를 해도 안 외워지는 거 쉽지 않지만 그 네. 어려운 일을 우리는 또 잘 해내더라고요, 목사님.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퀴즈 정답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정답은 바로 램프. 3번 네. 램프.
0: 네. 램프.
1: 네, 등불입니다.
0: 네.
1: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죠.
0: 아니, 저희가 퀴즈를 되게 빨리빨리 3초 만에 지나갔기 때문에
1: 아.
0: 샵 9750번으로 문자 주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 주셨어요. 와, 네, 답을 주셨어요.
0: 1487님, 6244님 대단하시네요.
1: 네, 선물 주셔야겠는데요.
0: 아, 네. 네. 1487님, 6244님 3초 퀴즈 도전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6929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1: 네, 김대일 목사님과 PD님을 통해 항상 큰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답 3번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힘이 납니다. 6929님 네. 감사드리고요. 2111 1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3번 네, 등불 램프 보내셨고요. 아들이 발을 다쳐 병원에 갔다 온 아이고. 중에 보냅니다. 많이 다치지 않았음에 감사드립니다.
0: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네.
1: 그러게요. 네.
0: 빨리 아드님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110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2680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1: 네, 3번 램프. 아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비침을 아는데도 가까이 하기 너무

0: 먼 램프네요.
1: 주여.
0: 남은 2026년은 매일 말씀 다짐해 봅니다.
1: 네. 2680님, 아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램프.
0: 네, 사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서치라이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 내발 앞에 바로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삶이 중요해요.

0: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이제 저는 이제 도덕질 하고 있는데,
1: 네.
0: 창세기부터 다시 이렇게 쭉 읽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90일 동안 한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주 풍성히 먹고 왔습니다.
1: 이야,
0: 네.
1: 목사님 너무 멋지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목사님, 저희 시어머님은
0: 네.
1: 성경을 필사를 이독을 하셨어요.
0: 정말 대단하시네요.
1: 네.
0: 한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 손자, 손녀가 3명인데, 한 사람당 한 권씩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0: 이야, 정말
1: 네.
0: 대단하시네요.
1: 며느리는 왜안 주시나요? 네. 어머님, 방송 듣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0: 네.
1: 바랍니다. 0570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정답. 3번입니다. 보내주셨고요. 하반기에는 꼭 성경 일독에 도전합니다.
1: 아니, 우리 유창엽 집사님의 그 성경 일독 이야기가 많은
0: 굉장히 아주
1: 분들한테
0: 그냥 은혜 파도가.
1: 네, 좋은 도전을 주신 것
0: 좋습니다.
1: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6244님 문자
0: 네,
1: 주소
0: 바로 그냥 주소
1: 보내주셔서.
0: 보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큰 숨을 쉬셨어요. 무슨
0: 아,
1: 말씀하려고 하신
0: 주소가
1: 거죠?
0: 영덕 대계로 해서 갑자기 대계가 생각이 나서.
1: 아하,
0: 네.
1: 네. 유창엽 집사님, 목사님이 대계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대계 반갑습니다. 찬양 들으시죠.

0: 네, 우리들의 평생 가는 길이 정말 잔잔한 강처럼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 대신 주님 말씀, 우리 주님 계시니까요. 오늘도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 귀한 말씀 영어로 우리들 잘 인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어떠셨어요?
1: 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또 빛이 되시며 또 방향이 되시는 등불되는 우리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국동제일교회 우리 김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사랑했드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지하교회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하고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하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0: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다시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옥곡 교회 조지연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보내신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첫째, 나를 위해 중보자를 보내십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고해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막연히 선지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중보자가 왜 필요할까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큰 불을 보았을 때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죄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처럼 들립니다. 심판과 고난이 싫고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말도 싫은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 그저 잘 되게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만 던져주어도 다 알아듣는다면 굳이 낯설고 먼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삶으로 보여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각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 못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기도 하면서 각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 내 곁에 바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의 얘기나 간증을 들으면서 어쩜 나랑 저렇게 똑같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보내졌음을 깨닫는다면 그의 말이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말보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말이 마음 문을 열게 하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 곁에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에게 말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통만을 구하며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해요. 여기서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친히 찾으신다는 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직접 찾아내어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불순종이자 형벌이에요. 그런데 20절에는 또 다른 위험이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고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전하는 것이에요. 마치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는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녀가 인류대에 붙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십자가 없이도 누리는 영광이 복이다라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눌리는 무거움만 남습니다. 이런 기복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는 평강이 없어요. 결국 참된 말씀 사역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마음대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에 평강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정하며 말한 적은 없습니까? 고집을 부리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같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앞머리가 길어 눈을 가리자 엄마는 앞머리를 옆으로 넘기던지 짧게 자르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기겠다고 해놓고 자르기 싫어서 계속 피했지요. 결국 엄마는 화내시며 제게 멋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니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 같아 회개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 말씀대로 눈이 가리지 않을 정도로 앞머리를 자를게요. 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고 우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6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치원에서 친구와 부딪힌 일이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께 친구가 저를 일부러 밀쳤어요 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은 친구가 실수로 부딪힌 것이니 친구의 사과를 받아주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친구가 일부러 밀쳤다고 우겼어요. 유치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저는 가끔 제 마음대로 행동해요. 이제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게요. 저의 적용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입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고 해요. 우리도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라고 그 분별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험과 성취를 꼭 세상 성공으로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것만 성취라고 여긴다면 망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는 성도에게는 무슨 성취가 있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취는 생명의 성취예요.

0: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가, 이것이 바로 참된 증험입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거짓 선지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씀이 참되었음이 드러났지요. 참 선지자의 말은 당장엔 듣기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험이자 성취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내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 피하고 싶은 완악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생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생명되는 말씀을 분별하여 듣길 원합니다. 당장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0: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 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 14장 9절,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깨달음의 복을 받는 성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상황 따라서, 기분 따라서, 세상 흐름 속에서.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자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의 복이 확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게 되면 열매라는 결과물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사실 나중에 열매 없으면 천국 가기도 거기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이기에 좋은, 어떻게 돋보이기 위하여 막 한마디로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 마지막 생애에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니 무화과 잎사귀만 풍성하지 열매는 없고, 이게 문제야 돼. 그러나 열매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주님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확실한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로 증명되는 역사, 깨달음의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그래서 좋은 땅에 농사 짓는 원리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고 하나님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깨달으리요? 주여,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는 결실, 결과물이 확실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럭저럭 대충대충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포커싱,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깨달음의 복으로 자꾸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 열매 없어도 뭐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보다도 그냥 잘 보이기 좋고 막 돋보이고 색깔 좋고 빛깔 나고 뭐 이런 걸로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적으로 잘 꾸며야 돼요.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에게는 안 통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영광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복을 받는 성도, 누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어마어마한 복의 축복의 역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음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깨달음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방법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요,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오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확실하게, 일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우리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택함을 받는 증거로 예배의 은총을 이루는 주인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이 말씀 이사야 43장 10절에 그래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하게 하느냐, 예배자로 세우는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계속 알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생각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진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예수님 말씀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으려면, 믿음은 잘 안 생기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하나님께 깨달음의 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저는 많이 들어요. 그 무엇을 들어요? 뉴스거리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믿음 안 생겨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는 복음이 있는 그 말씀, 그 음성, 그게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세상 소리, 육신의 자아의 욕심 소리,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잡음이죠. 오히려 방해가 돼요. 오히려 믿음이 없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세상 소리예요. 세상 뉴스거리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것을 대하는 거 아닌, 믿음 없이,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인가. 그래서 듣는 것도 귀담아 잘 들어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면서 믿음 생기는 이 일에,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소리가 잘 은혜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로 우리가 깨달음의 복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잘 들으면 복이 임합니다. 깨달음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고 분별이 있다. 의인은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죄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의인과 함께 나중에 도착할 수 없어요. 함께 가다가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인과 죄인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함께 부가 된다 할지라도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의인이니 죄인이니 함께 맷돌을 갈다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아있고, 이런 것처럼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확실하게 의인의 길로,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리요. 오늘 계속해서 누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게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시편에 있는 거 아시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 떨림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막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막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우리가 풀어가야 할지. 우리는 이 세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흐름 탑니다. 그리고 흐름을 잘 타야 그리고 잘 이렇게 생활을 하고 뭐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세속의 흐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본받으면 믿음 떨어진다. 분별력 없다. 그리고 깨달음에 지혜가 없습니다. 물론 지혜 중에는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주 처세술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것 뭐 이러면서 정리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말씀 따라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 들려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자꾸 지금 들려지는 이런 말씀이라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분, 그 대상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복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의 복을 받는 성도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진단되어야 돼. 너희 마음이 그래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 좀 하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기본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무리를 예수님이 다시 불러 얘기했어요. 이러고 다시 와. 제발 건성으로 그냥 대충 가지 말고 와. 또 와. 잘 못 들었으면 확실하게 들어. 내 말을 듣고 좀 깨달아.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지금 간곡하게 하고 있어요. 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이 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 그래서 농사 짓는 자들이 알잖아요. 농부들이 씨는 좋은데 농사가 잘 안 돼. 문제는 밭 문제야. 길가와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이런 데는 씨를 잘 아무리 많이 뿌리고 좋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좋은 땅은 그래서 땅이 좋으면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결실이 결과물이 막 100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두 개만 돼도 풍성한 건데 아무리 못 돼도 30배 되고 100배까지 될 수 있다니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이런 축복의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풀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대 이런 분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자? 좀 마음이 굳어있는 자.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좀 거만해요. 교만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아니, 그런 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님, 하나님도 물리쳐. 너 가까이 오지 마. 오, 나는 교만 싫어. 저리 가!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하세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상태라. 그래서 좋은 땅, 옥토밭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막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조심하라고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공부 좀 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좀 아유 좀 경영의 능력이 있어 장사를 잘해서 성공해서 나 돈도 많이 벌고 뭐 남 부럽지 않게 내가 있는데 나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 은혜 없어요. 은혜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을 못 가요. 중요한 것은 의인의 반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나중에 큰 문제예요. 절대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주님, 세상 지혜 가지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다 어리석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죠. 교회도 그래. 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디게야 교회,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부요해. 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막 토하고 싶어 이런 표현까지 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런 자예요. 그런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충하라. 하나님 안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면서 자기의 자랑과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안돼. 하나님이 이게 정말 이 미련하고 어두운 이런 족속이라고 그렇게 해서 썩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막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세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해. 안 들려.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라디오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들리지. 주파수를 못 맞추면 지지. 소리만 나고요. 안 들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라. 하나님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안 들려. 못 들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 중에 나는 좀 괜찮아 뭐 내 정도는 되겠지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벌써 그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좀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리새인들 누룩을 좀 조심하라, 누룩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금방 깨달아야 했는데, 누룩? 먹는 떡? 떡에다 주면 누룩? 우리가, 떡이 없는데? 뭐 이걸 생각하고, 아휴, 예수님 답답해서,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이거. 이건 그런 얘기 아니고, 바리새인들.

마라. 이 말씀을 좀 깨달으라. 한마디로 사람들이 위적인 것을 너무 꾸며대고 좋아해요. 사람 보기에 하나님 의식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중심부터 세워요. 믿음 없으면 위적인 것에만 신경이 써. 이런 면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답답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듣는 것이 둔하여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소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고 멜기세덱 살렘 왕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것은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것에 막 신경 써요. 무익한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것, 썩어질 것, 썩어질 양식 여기에만 막 집중하고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영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다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리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자는 엄청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본 그 대생자로 인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묘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지혜롭게 되어서 깨달아야 돼요. 대중 이런 분들이 있어 고난당하는 분. 근데 이런 기억하세요. 고난받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도 헛된 그냥 더 무서운 재앙 속에 빠져드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을 발휘하는 고난이 있어. 그런 현재의 고난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복으로 풀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지혜가 있어 깨닫고 총명이 있어 이런 것을 깨닫느냐?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125편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성도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오묘한 일들을 깨닫고 이게 이런 깊이 있는 깨달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8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이상하게 상식에 안 맞는다고 무시하지 말라. 한마디로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을 깨달으리요.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것을 알리요. 반드시 의인과 죄인 구별됩니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다시 죽었어도 천년 전에 죽었어도
2000년 전에 죽었어도

0: 어제 죽었어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눠지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반열에.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어마어마한 복인이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도 큰 복을 받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호와의 도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 아직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경륜, 때가 되면 밝혀질 것. 우리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의 도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 뭐 박사가 몇 개, 박사 뭐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뭐 지금 세상에서 막 상담을 뭐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약간의 도움은 있겠지만 진짜 도움은 성도에게 있습니다. 깨달음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를 깨닫고 풀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호세아의 말씀이 사실은 오래 몇천 년 전에 적어도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록된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 죄인과 의인이 갈라지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깨달음의 복을 받으시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은 더욱 영적으로 성장되어가는 것이 큰 복임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순천 하늘샘 교회 오영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7-0191 순천 하늘샘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

0: 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세포교회 이금사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은 기도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정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혼자 버티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약함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스스로의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 이런 기쁜 마음 오늘 몇 번이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고백이 깊은 수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목사님과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하나시민교회 유한등 목사님 모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지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 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자주 뵙습니다.
1: 네.
0: 네, 이제 날씨도 이렇게 좀 선선해졌고요.
1: 네.
0: 정말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면 온다고. 정말 여름이 안 갈 것 같았었는데,
1: 그러게요.
0: 정말 시원한 이렇게 여름이, 이제 그 더위가 다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오는 문턱에 온것
1: 네.
0: 같아요. 정말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기다리면 된다고요.
1: 아멘.
0: 그죠?
1: 네,
0: 네.
1: 아멘.
0: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1: 어제 저희들 고신촌의 도농 선교회라는 부스를 이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 방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또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함께 하겠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두고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 동시대 동시간 안에 함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아멘.
1: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와

0: 난제를 만나는데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오직 주의 뜻에 주의 성령의 임재와 영광과 충만 앞에 마음 열어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후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계신 곳에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계신 곳에서 기도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모아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연들이 올라와 있어요. 첫 번째 나눌 기도 사연입니다. 6877번님입니다. 황영철 뇌경색 수술 후 눈을 떴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해서 하루빨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우리 6877님이 그래도 영혼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황영철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뭐 새롭게 수술받고 회복되는 것도 육신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뇌경색 수술 후에 몸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하지만 오직 우리 황영철 씨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황영철 씨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사
1: 아멘.
0: 그 육신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육체의 그 회복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영혼의 구원이 정말 더 중요하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6888번님입니다. 딸이 믿음의 청년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0: 예, 공통된
1: 네,
0: 우리 부모님들.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6888님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1: 아멘.
0: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서 함께 동일한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는 귀한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짝을 통하여서 더 신실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자로 사명자로 주님께서 이들의 걸음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잘 사는 방법들을 말하고 연구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무게감 있게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0: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배우자를 위한 같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제목이, 이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사연도 딸을 위한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6085번님입니다. 딸 사랑이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이 재미있게 돕는 친구들 붙여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0: 야, 저희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음이 참 지치고 답답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1: 네, 그렇죠.
0: 또
1: 네.
0: 특별히 이런 일 때문에 또 부모님이 개입할 수도 없고.
1: 그럼요.
0: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랑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요 타이밍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랑이를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된 마음에 참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혹 그 마음의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이가 그 감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혹 타인의 말이나 또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가치를 낮추어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이의 중심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여러 가지 오해를 풀 기회가 생겼을 때 감정적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앞으로의 좋은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지혜롭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세움받는 우리 사랑이의 앞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며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위에도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그렇죠. 지금 저만한 학생들에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한 때인데요.
0: 그렇죠.
1: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대해 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4479번님입니다. 9월 명절에 형제 간의 다툼 없이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묶인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해 주세요. 네.
0: 예, 참.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주셔서 같은 방향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제일 네. 합당한 방법이더라고요. 이건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나 생각 차이를 갭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비전으로 같은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참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많이 짜증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 위에 동일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다가올 명절에 다툼 없이 정말 평온하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오해나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상처로 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향한 그런 아름다운 만짐과 고백과 나눔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가장

0: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그래요. 주위에서 전도할 때 보면 느껴지는 것이 이런 명절 같을 때에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 섬김을 좀 형제간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간이 있을 때 보여주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텐데 할 때가 좀 있어요. 뭐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이 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 또 이게 형제간의 평안도 있고 믿지 않는 형제간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좋은 명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2107번님입니다. 손주들의 친할머니가 절에 다니셔서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절에도 따라다닙니다. 딸이 결혼 전에는 교회를 갔는데 결혼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딸 가정과 손녀 3명, 윤세아, 윤지우, 윤아영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은 전부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2107님, 우리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손주들을 생각하면 외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따님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들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족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딸이 출가 후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손주들이 우리 또 절에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마음속에 마음이 많이 무겁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있습니다. 먼저 오히려 그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할 딸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하나님 그 마음에 다시 찾아가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상의 문화와 다른 종교의 모습을 따라 전해가기도 하지만 그 어린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빛을 주님이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전남동부 극동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이라고 검색하신 후 카톡 플러스 친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명현이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8118번입니다. 막내 제부 김준태 택시 운전합니다. 주님께서 안전운행하며 좋은 사람만 만나며 심야 시간 운행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님 극동방송 통해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믿음 주셔서 믿음 성장하며 주일 예배 드리게 하소서. 조카 원유림 결석이 있어서 시술한다고 합니다. 후유증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하네요.
0: 목사님, 목사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1: 맞습니다.
0: 지금 기도 제목 올리신 것 같아요.
1: 우리 네. 8118님이 지난번에도 우리 제목을 올려주셔서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이 가정이 아마 우리 8118님 때문에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
1: 또 특별히 극동방송 통해서 영접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위에서 같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파

0: 1118님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택시 운전으로 수고하는 재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매일 복잡한 도로 위에서 많은 사람을 태우고 이동하는 김준태 성도의 모든 운전 경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측할 수 없는 도로 위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차분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아멘.
0: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승객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1: 아멘.
0: 운전하는 매 순간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육체가 지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또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일에는 모든 묵은 짐을 내려놓은 채 주님 앞에 나와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조카 유림이가 결석이 있어서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고통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후유증 없도록 함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8118번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중보 기도 올려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연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6233번님입니다. 딸이 대학 졸업하고 간호사로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3교대로 일을 해서 무척 힘들어해요.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도 잘못 가고 식사도 못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우리 딸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0: 예, 간호사
1: 제가
0: 정말
1: 잘
0: 힘듭니다.
1: 압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0: 이게
1: 네.
0: 말이 뭐 이렇게 가운 입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속칭 방송에서 이런 단어 사용해도 되는지 몰라도 노가다라 그러거든요.
1: 네.
0: 숨겨진 노가다.
1: 또 저녁에는 일을 안 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다가
0: 그렇죠.
1: 또 3교대 하면 밤을 또 새야 될 때도 있고 하니까
0: 네,
1: 정말
0: 우리
1: 힘들어요. 예.
0: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6233님, 딸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간호사로 근무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또그 육체적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같이 돌보고 치료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는데 주님 이 자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불규칙한 3교대 근무로 인해 지치고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병동에서 남들이 잠들 때 일하고 남들이 깨어날 때 잠을 청해야 하는 이 고단한 일상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지친 육신 때문에 마음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영혼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업무를 할 때에도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피로속에 한 환자에게 투약할 약물과 처치를 실수하지 않도록 눈과 손을 지켜주시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딸의 손길과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믿음을 허락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늘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 네. 아, 우리 교회 청년도 지금 이제 졸업하고 병동 근무한 지가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요. 아, 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서 더 정말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이진의 사연은 7991번님입니다. 아침부터 남편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로 시작해 계속 참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도 악담을 퍼부었어요. 고등학생인 딸도 기분 나빠 등교하고 남편, 저, 딸세명 모두에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말한 것들 회개하며 인간적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모든 것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그냥 그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1: 사실은 이렇게 뭐 우리 7991님이 기도 제목을 올렸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렇잖아요.
0: 그렇죠. 네.
1: 사실은 뭐 제가 목사님, 목사지만은 뭐 저라고 어떻게 다 우리
0: 그렇죠.
1: 예, 그렇게
0: 네.
1: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모님이 멘트 주신 것처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남편, 딸, 우리 본인에게 또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과 연합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돌아보면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기보다 때로는 무관심과 오해와 무언의 대립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감정의 앙금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판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0: 아멘.
1: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선하게 회복되어지고 논리나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긍휼과 이해가 우선되게 하시고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셔서 진심으로 소통하는 따뜻한 대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주님, 우리 집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불안과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다시 깊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0: 아멘.
1: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기도를 올려주셨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제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생방송이다 보니 시간 관계상 방송으로 같이 기도하지 못한 제목들은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계속
0: 고맙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세포교회 사모 이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더 요수는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여수 시민 힐링 콘서트를 9월 13일 오후 5시에 GS 칼텍스 열마루 대극장에서 개최합니다. 힘내라 요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라며 문의는 010-5066-1812, 5066-1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세움교회는 9월 13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찬양사역자 민호기 목사의 찬양간증 집회를 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집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으며 집회에 대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763-7015, 763-701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목회자 사모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7255, 7382-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기,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0: 지능 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공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갈궜어 밭갈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지역 송시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장로교회 김정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이 피로 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자라가며 주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사용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경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교회마다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치면 예수의 이름보다 나의 안녕을 찾게 되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 나약함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을 비롯해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긴급 지원 헌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와 산성교회, 중앙루터교회, 세문안교회 등도 특별 헌금을 추진 중이며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달 30일 모금한 1억 6,700여만 원을 월드 휴먼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네팔 이웃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지도부가 어제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과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회장단은 공동대표회장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상임회장단 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정기총회 현장 토론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교총은 해외 선교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시행령 적용 유예와 정부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서헌재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은혜, 지소연 등 기독국가대표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올림픽선교회와 국가대표 선수촌 기독신우회는 최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0: 교회에서 선수단 파송과 필승 기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병기 목사는 메달의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담대히 완주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올림픽선교회 황승택 사무총장 등 사역자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영적 돌봄과 선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구 국가대표 이은혜 선수를 비롯한 기독 선수단은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언약감리교회가 최근 2016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융창지구 재개발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돼 2024년 1월 입당한 언약감리교회는 전형적인 종교시설의 모습을 벗어나 동네 도서관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설계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정주건축연구소가 설계하고 지우종합건설이 시공한 교회 건물은 200석 규모의 본당과 로비, 도서관 등을 성도와 주민이 함께 교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국내 첫 순수 신장 기증인이자 생명 나눔 운동의 선구자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명예 이사장이 어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박진탁 명예 이사장은 1991년 타인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장을 기증한 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창립해 평생을 생명 나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000년 장기이식법 제정과 2007년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표시 도입을 이끌며 장기기증 문화의 기틀을 세웠고, 마지막 순간에도 의학발전을 위해 고려대 의과대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8도, 순천 광양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감사를 만나면 경영이 즐겁다. 이 책에요. 감사의 네 단계가 나오는데요. 1단계는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단계, 2단계가 의식하면서도 불평하는 단계, 3단계 의식하면서 감사하는 단계, 4단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는 단계라고요. 1단계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늘 불평부터 하고요. 2단계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끊어내려고 생각은 하지만 불평하는 습관 때문에 알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요, 감사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상태고요. 마지막 4단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감사가 나오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4단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고요. 긍정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을 습관화하고 영혼 깊이 각인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날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본문처럼 상황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일날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성경을 잘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일행이 말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게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일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상황을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0.

1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작년쯤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의 도심을 중심으로 푸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도 하는데요. 푸들 한 마리에 100달러면 살 수가 있다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자체가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거죠. 일부 가정에서는 밥을 먹을 때 푸들에게도 밥상 음식을 덜어줄 정도로 집안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괜찮아도 옷을 입히거나 목줄을 화려하게 꾸미면 비사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면서 단속하기도 한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인다라는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라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정상 국가의 모습을 표방하면서도 그저 위화감만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오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복음 통일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한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383님 출석 인사 주셨고요. 여기는 광양입니다. 오늘도 하루속히 복음통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483님 출석해 주셨어요.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9727님의 기도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 한 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로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 여기서 무엇 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좋고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거나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다가도 북한 주민들의 이 상황을 듣게 되면 정신 차리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 651님 우리 오랜 시간 OFP데이랑 또 함께해 주신 애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두드림이 있을 때 반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겠죠. 6551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첫 번째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요. 부천에서도 또 와주셨네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장 가면서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0579님 샬롬 하셨는데 가시는 길도 아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634님 아, 이렇게 일부러 북한의 그 북쪽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는 저희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지역, 그리고 신청 찬송, 축하 사연들 또 기다리고 있지만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만나보고 있죠. 한뼘 차이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자의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제주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4162님. 그리고 부산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신 7756님, 수원에서 오신 0487님. 오늘의 한 뼘 차이도 출석 인사에 이어서 함께 도전해 주실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북한 일부 대도시에서 푸들이 꽤나 인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푸들이라는 단어는 이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고유어로 순 우리말로 다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단어를. 그래서 북한에서는 푸들을 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고수머리개, 고수머리,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채팅 참여하고 계신데 앱에서도 1번 아니면 2번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오답은 만약에 제가 이 푸드를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쓴 오답이에요. 고수머리개, 구름머리개. 그래서 처음에 저 이 푸드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저희가 흔히 아는 이거는 그런 뭐 푸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또 동료분들과 나누니까 아 이게 곱슬머리라서 그런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곱슬곱슬하잖아요. 푸드의 털이 곱슬곱슬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1, 2, 3등의 요 세 분이 다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좀 그럴싸한 답이긴 했죠. 고수머리개일까요? 구름머리개일까요? 원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8952님. 힌트를 저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8489님도 우리 8489님은 1번을 도전을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한테 좀 익숙한 단어라서 그런지 초반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답이 많죠? 꼽슬꼽슬한 이 푸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푸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귀엽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되고 왕래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이런 단어가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순우리말이라서 우리의 입에 더 잘 붙을 수도 있어요. 푸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

0: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1: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0: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1: 네, 맞아요. 네.
0: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1: 우리 청진은 너무 좋아요.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청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아. 네, 너무 그리워요. 네.
0: 어제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고 그러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 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1: 저 25살까지 살고.
0: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1: 네,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0: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1: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0: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1: 네, 맞아요.
0: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1: 맞아요.
0: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1: 그때 강 95년도 그 권한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네.
0: 뭔가 돈을 좀 더 벌어서,
1: 네,
0: 가족의 경제 보탬이 되고자 하고.
1: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지, 중국에서.
0: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따로 못하시고 건너가신 거예요?
1: 네.
0: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1: 중국 길림 창춘 쪽에. 네.
0: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1: 처음에는 한 몇 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0: 네.
1: 예.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다 나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 또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0: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1: 맞아요.
0: 하셨는데.
1: 항상 그저 마음 쪼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그저 신발도 안 신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0: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1: 네.
0: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1: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0: 뭐라고하신건가요？
1: 안녕하세요，저는두보라입니다。저는북한에서온두보라입니다。하나님이또제이방송을듣는모든사람들하나님도은혜를많이받길바랍니다。
0: 아멘。중국에서20여년을계실때그러면이때어떻게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중국에서 이렇게 그 저를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언제 3일

0: 안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 하자면 좀 긴데
1: 네.
0: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 거 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네.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아는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와 같이 그 한 방에 지금 여기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안 보고 이 그 이불로 이불 제 몸을 질질 감고
1: 네.
0: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꽃방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게 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 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그 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1: 네.
0: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분을 청해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1: 네.
0: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1: 네.
0: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최고.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여 찬송
1: 네.
0: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하신 거예요?
0: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화국이 찍어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1: 네.
0: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우리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차 모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1: 그러셨구나.
0: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1: 네.
0: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네, 왜 지금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났다가 또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혔다가 또

0: 써가지고 가족들도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아, 야,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막 기도는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리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나사렛 네. 그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아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정말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과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지금 지나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 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제가 그거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아. 그 가정이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 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네.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 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도 목요일에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에 이어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 사냥까지 함께했는데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편차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자 참여 또 한 뼘 차이까지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뼘 차이 그래서 정답을 나누자면 북한에서 푸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가운데 정답은 1번 고수머리개입니다. 2번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수머리개가 어색한 표현이죠.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곱슬머리를 이 고수머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수머리. 그래서 푸드를 고수머리라고 고수머리개라고 부르는데 이 힌트를 들으시고는 7218님도 정정합니다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개인 것 같아요 하시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1번 맞춰주신 8291님도 있으시고요. 저도 방곱슬이라서 비 오면 점점점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 이 사모님 저도 방곱슬인데 그래도 방곱슬은 참 축복받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 구름머리개가 생각나서 정답 보내봅니다. 어릴 때는 뭉개구름이었는데 지금은 힘없이 흩날리는 구름이 되었어요. 3240님 구름머리개도 참 어울리는 이름이죠. 근데 고수머리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마치고요. 다 읽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이후에 만나봤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원하지 않는 그 여정에 고난의 여정 후에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 줄도 있었어요. 오늘 나누었던 정착 이야기 인터뷰랑 오늘 한 뼘 차이가 참 무슨 되지 않나요?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정반대 이야기라서 어쩌면 더 그 마음이 모순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체제를 더욱 굳건케 하려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땅이 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 해피데이 또 이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북방사역국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지역 학교 기도 모임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여수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382번에 7255, 7382번에 72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9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뒤셨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말씀 한 구절로 출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랑한다는 말 참 쉽죠. 사랑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곳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과 연결된다라는 의미의 말씀. 네,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가끔 직장이나 사회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하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까지 알다 보니까 마음처럼 사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데 각자의 일과 삶 가운데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 가운데,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그래서 축복 찬양으로, 축복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송으로, 찬양하는 나무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네, 축복 찬양으로 함께 2시의 문을 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네, 우리 사람 사이에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서로에게 축복하는 거 봤나요? 없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물려주는 거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어쩌면은 익숙함에, 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은 마음 깊이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그 축복의 그 손길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때가 있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좀, 교회 처음 가신 분들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막 어색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서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서서히 있다 보면 그분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를 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정말 세상에서 볼수 없는 놀란 은혜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에게 격려하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07님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올려주고 계시고, 0782님, 즐거운 오후 수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자 남겨주고 계시고요. 981님께서도 문수동으로 가는 길에 인사드려요. 여기로 오고 계시네요. 네. 저에게 위로는 그저 날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큰 위로라고. 야, 우리 981님 행복하시겠습니다. 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의 또그 기다리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설렘과 기대와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선생님. 네, 가시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9396님께서도 오늘은 웬일로 또 이렇게 또 이런 문자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북한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또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있다고, 또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2시 왔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도 또 국토방송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이렇게 문자를 오랜만에 길게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감사하네요. 오늘도 축복이라는 한 단어, 이 단어와 의미 속에 2시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혹시 옆에 차를 타고 가신다면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네, 어색하지만, 네, 두 분이 마주 보면 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운전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좀 이렇게 축복해 줄수 있으면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가 있으면 어깨 토닥여 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이 기회에, 네,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가족끼리 같이 함께 있으시면 축복해라는 그런 마음, 또 축복을 떠나서 또 사랑해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해 주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함께 하실 찬양, 네, 욥의 음성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네, 축복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옆에 누군가 없다면 또 자신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고로 주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기 나아가시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고 또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 우리 5561님께서 오늘도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의 감사와 영광과 축복의 날 되세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축복의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2483님께서도 여기는 전남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청명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찬양방송 잘 듣고 있고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 남겨주셨어요. 아, 오늘 문자 올려주실 때 축복의 말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좋네요. 축복의 말씀. 아, 그리고 또 피디님 축하합니다라고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도 올려주고 계시네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우리 9907님 축복 찬양 제가 바로 이어드릴 텐데 먼저 찬양 퀴즈 좀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찬양 퀴즈 한 다음에 들으시고 빈 단어를 맞추신 다음에 맞추실 때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네, 여기 빈 단어, 이 단어가 세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뭘까요? 주님의 땡땡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여기 빈 단어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다시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죠.

0: 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 담은 50원, 창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국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국동방송 앱을 설치하시고 13개 지사가 있거든요. 좀 돌리셔야 돼요. 띠릭띠릭띠릭 돌시다 보면은 전남동부라고 딱 뜨거든요. 그쪽에 맞추시고 2시와 습니까에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가 진행하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무료로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답.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찬 선물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신청해 주신 찬양 야곱의 축복 소리 유리 음성으로 올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9396님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1035님께서도 북녘당에도 이런 모습이 넘치기를 진심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심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또 문자, 이 방송 가운데 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9821님, 네, 기대 찬양 신청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도 함께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1104님께서도 정답으로, 그리고 1690님께서도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처음으로 문자를 남겨주신 우리 8356님, 오늘 이렇게만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또 정답으로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우리 2483님께서는 또 처음에는 잘못 오답을 올려주셨는데, 뒤에 또 정답으로 함께 정정하시면서 또 정정으로 또 정답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1999님, 네, 운전하며 쉬는 중에 찬양 들을 수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계속 아름다운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는 2시와 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 퀴즈 한 번 더 올려드릴까 하는데, 들으시고 그리고 신청 찬양 있어요. 우리 981님 신청 찬양, 신청해 주신 찬양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이라는 찬양이죠. 이 가사가 들어가 있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퀴즈 지금 바로 듣고 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넘쳐야 될까? 주님의 땡땡이. 여기서 땡땡이 세 글자. 이 단어는 뭘까? 정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네, 정답. 아, 이쯤 되면은 충분히 맞추실 것 같은데, 그래도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1번, 행운이. 2번, 사랑이. 3번, 은혜가. 이렇게 세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보기 중에 1, 2, 3번 중에 행운이, 사랑이, 그리고 은혜가 이세 가지 중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번호 남겨주셔, 번호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 이렇게 뭐 이렇게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샵 9750번, 우물정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신청해주신 찬양 기대 찬양합니다.

네, 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후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 이 시간에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소식을 전할까를 잠시 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 얼마 전에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거 아시죠? 아, 듣고 계신 분들, 또 그리고 아이들 지금 학교 시간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 동부권에 계신 분 중에, 부모님 중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 아이를 함께 이 귀한 찬양의 축제 현장에 함께 하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면 또 관련 내용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문자보다는 전화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바로 전화하고 그러면 담당자 연결하고 궁금한 부분을 문자로 받기보다는 또 이렇게 담당자랑 이야기도 좀 나누고 또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도 좀 잡고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자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아마 신청 링크가 갈 거예요. 신청 링크는 그냥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이 외에도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은 어떻게 하고, 모임은 어떻게 갖고, 아이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다양한 걸 여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담당자와 연결하셔서 궁금한 점 언제든지 편하게 여쭈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는 여성합창단 모집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극동방송은 찬양의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또 몇몇 분이 이렇게 또 신청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도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여성 합창단이 하나의 기둥,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의 기둥으로 이 두 개의 기둥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이 있는데요. 혹시 여성 합창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이렇게 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모집 중이라고 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여성합창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모집 내용은 전화를 주셔서 또 궁금한 점도 함께 여쭈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전남 동부권에 계신 분들, 우리 극동방송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상구 염성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 축복 찬양 또 띄워드릴게요.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축복 찬양 속에 우리 마음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된 복된 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한 시간인 줄 믿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마음, 또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또 마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또 가족 공동체 가운데 가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사랑이입니다.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신 분 중에 제가 두 분을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5752님, 5752님, 5752님, 듣고 계시죠? 5752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내주신 문자로. 그리고 8356님께도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가시는 여정 가운데 귀한 문자로, 또 그리고 축복의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고요. 오늘 저녁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두드림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시 사형 집행권이 없던 시절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더구나 평소 사랑에 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기도 하죠. 반대로 이 여인을 놓아주라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이 되어서 메시아는커녕 거짓 교사로 내몰릴 판이죠. 그야말로 이래도 저래도 올무에 걸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곳에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갔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보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알 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군중들 사이에서 그냥 결정된 것만 말씀하셔도 되실 텐데 특이하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요한도 이 모습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현장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흥분된 상태일 것입니다. 흥분 정도가 아니라 다들 손에 돌을 들고 누구라도 먼저 치면 다 같이 던져서 이 여인을 죽일 판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긴장감 속에 예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 허리를 굽혀 땅에 뭔가를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 이 행동은 이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 안에 가득한 이 여인을 향한 분노와 경멸의 그 군중 심리를 잠시 끊어내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신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처럼 여인을 향해서 쏟아붓던 시선을 끊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목하는 바로 그 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 군중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군중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나를 돌아봤을 겁니다. 죄 없는 자? 나의 죄는 무엇이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감추어두고 묻어두었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에서 개인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직면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절을 보니까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마지막에는

가운데 선 여자만 남겨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 판결은 사형 또 그리고 용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라고 하셨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는 너희 군중이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두 번째 판결 용서를 선언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하심에 관해 우리는 참 감사와 또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받는 건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 여인의 죄가 사라져버리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혹은 이런 찜찜함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선포에는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런 너를 내가 대신해서 너의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포함하는 그런 용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군중들 속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자리여야 합니다. 나는 안 걸렸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우러온 것처럼 가면 쓰고 큰소리치고 지금 걸리고 지금 들통나고 지금 창피와 수치를 당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저 자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그 자리에 서 봐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죽을 만큼 맞아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죄가 미치도록 싫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 저들은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뒤집어지는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간 다시 돌을 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는, 진짜 무서운 죄는 내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돌을 집어들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보혈로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했던 이 여인이 다음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꾸밀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다 아는 사람이 사시는데요. 그런데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죄를 누르고 숨기고 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다른 돌에 맞아 죽을 자리에선 그 사람, 그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한 사람을 만나셨고 그한 사람을 건져내신 것이죠. 죄를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그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바라기에는 돌을 던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돌에 맞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025-5015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나 집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가 늘 새끼라를 소개할 때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깨어, 뭐 정신 차려 이런 단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요,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예전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나오거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알았는데 그 근신이란 단어 원문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인 거죠. 제정신이 아닐 때 정신 차려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여행 갈 때가 아닌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살 때가 아닌데,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낼 때가 아닌데, 누구를 지금 미워할 때가 아닌데, 또 뭐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김인수, 너 정신 차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정신 차리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정신 차리고 구원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정신 차리고 자, 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쉐키나 찬양단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가 93장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입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는 방송 새끼라예요. 종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정신 차려. 아니면 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야, 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응? 자, 혹시 아까 근신이라는 거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제정신. 예, 자,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새끼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바로 전화를 드릴 때도 있고,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약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전에 저하고 통화가 된 분인데 교회를 갔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서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박미월님. 아, 네. 맞죠?
1: 네네.
0: 그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예전에. 예전에.
1: 아, 네네네.
0: 이거 진짜 예전인 것 같은데.
1: 아, 맞아요.
0: 보니까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1: 아, 저 방학 끝나고 계약 그 다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아, 네.
0: 제가 그 계약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 아, 네네네네.
0: 그 다음에 네. 올해 보니까 네. 저하고 제일 처음 통화했던 거는 2023년이에요.
1: 네, 엄마가 좀 방학 기간이 길어서 엄마 다시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0: 엄마라니요?
1: 제가 한동안 저 통화했을 땐 제가 저희 엄마가 방학 기간이 한 4년 정도 돼갖고.
0: 본인이 방학이 아니라요?
1: 아, 네. 그때 제가 방학을 안 했어요. 엄마가 방학을.
0: 엄마가 방학했고?
1: 네네.
0: 아,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방학했다가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1: 아, 엄마도 다시 방학했다 계약했고요. 저도 또 잠깐 방학 기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0: 본인이?
1: 네네.
0: 박미월님이?
1: 네네.
0: 그때 제가 전화했을 때는 본인은 방학은 아니었고 엄마가 방학이었는데.
1: 네네.
0: 그 뒤로 본인이 방학을 했어요?
1: 아, 맞아요.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또.
1: 그러니까요. 아, 네? 제가.
0: 아니,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네. 그때 사연 요청했던 거예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럼 엄마하고도 제가 통화했겠네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엄마는 교회를 잘 다니게 됐는데.
1: 네.
0: 본인이 그 뒤에 방학을 했어요?
1: 그쵸. 제가 실은 좀 신랑이랑 별거를 좀 오래 하다가.
0: 네.
1: 그때쯤 이혼을 하면서 좀 심적으로 힘들어갖고. 한 예. 1년 동안 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예.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예. 아이들 두 아들이랑 저희가 그냥 지금 헤어진 상태에서 애들 지금 기도하며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네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계약을 하셨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올해 4월에.
1: 네.
0: 올해 4월에 거기 그 논산이에요?
1: 네, 저희 논산 한빛교회입니다.
0: 논산 한빛교회를 가셨구나.
1: 네네.
0: 긴 방학 끝내고 잘. 네네. 이렇게 다니고 있다라고 이제 문자 주셨는데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치아도 너무 기도 덕분에 제가 교회에서도 너무 좋아해갖고 중보 기도로 제가 승리했다고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0: 그래요. 아, 한빛교회는 어떻게 가셨어요?
1: 아이들 피아노 원장님 소개로 갔거든요.
0: 네. 원래 다니던 교회는 아니고 소개받고 가셨어요?
1: 원래 다니던 교회였어요.
0: 아, 원래 다니던 네. 교회 옛날부터? 네. 방학 전부터?
1: 네네. 네네.
0: 어머니는 어디 교회 가시고요?
1: 저희 엄마 그 시골에 논산에는 성동교회거든요. 성동교회. 네.
0: 근데 엄마도 네.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와.
1: 네,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니까.
1: 실은 새벽에 제가 우유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0: 예예. 예.
1: 그러면서 진짜 하루에 한 3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0: 배달하면서 기도하세요?
1: 네, 들으면서 극동방송 항상 듣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도. 더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야, 하다 보니까
0: 아이고,
1: 은혜를 받은 것 같아.
0: 그렇구나.
1: 아, 감사합니다. 야,
0: 정말 힘을 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0: 요, 또 웃으면서
1: 아,
0: 대단하십니다,
1: 네.
0: 정말.
1: 아, 감사합니다.
0: 아들들도 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저희 아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같이 다니고 있구나.
1: 네네네.
0: 아, 앞으로 이제
1: 중3 중1입니다.
0: 중3,
1: 아들
0: 중1.
1: 둘.
0: 앞으로 이제 방학하면 안 됩니다. 예.
1: 아,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전에 그렇게 좀 상당히 오래전이죠. 3, 4년 전에 이제
1: 그렇죠. 제가
0: 그때 이제
1: 처음에 했을 때 제가
0: 예.
1: 해갖고, 네네네.
0: 그때 이제 선물을 아마 예전에 받으셨는데 자, 이번에
1: 네네.
0: 이렇게 또 계약하셨으니까 축하의 꽃바구니. 축하의
1: 아,
0: 꽃바구니
1: 그래요? 오, 할렐루야.
0: 또
1: 감사합니다.
0: 보내면서
1: 아, 너무 행복합니다.
0: 우리 어머니가 또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 우리 어머니가
1: 엄마는 뭐, 보니까 그
0: 예.
1: 소곱창 이런
0: 소곱창.
1: 걸, 네네네.
0: 오케이. 우리 어머니께 소곱창 보낼
1: 네.
0: 테니까 우리 박미월님께 보낼 테니까 이게 한 3, 4인분 돼요. 그러니까
1: 아, 네.
0: 애들하고 어머니
1: 아,
0: 모셔서
1: 네네.
0: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좋겠네요. 네네.
1: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0: 아유.
1: 하겠습니다.
0: 그래요. 너무
1: 할렐루야.
0: 감사하고 이렇게 계속
1: 네네.
0: 애청해 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때 이제
1: 네.
0: 우리 영접기도 결단의기도 드렸다면 감사의기도
1: 네네네.
0: 저랑 함께 드렸으면 좋겠네요.
1: 네네.
0: 저 따라서 네.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감사해요.
1: 건강하세요.
0: 그
1: 기도하겠습니다.
0: 지난번에 사연 주셨을 때요. 그때
1: 네.
0: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을 신청하셨는데
1: 맞아요. 아멘.
0: 이
1: 네.
0: 찬양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1: 네.
0: 인생 찬양인가요?
1: 네.
0: 왜이 찬양이 인생 찬양이에요?
1: 지내면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하고. 진짜
0: 네네.
1: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그냥, 오늘 현재에 더 집중을 하면서,
0: 네.
1: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냥 하루의 다짐인 것
0: 오늘
1: 같아요.
0: 이하로도
1: 네네네.
0: 뭐뭐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과 같은 찬양이잖아요.
1: 그렇죠. 연약한 저를 꼭 하나님이
0: 예.
1: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박미월님 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지금까지 이겨내셨고 또 앞으로도
1: 네.
0: 잘 이겨내실 것 같아요.
1: 아멘.
0: 계속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네.

이종익 목소리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박미올님의 신청 찬양, 인생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래도 결국에는 어머니도 계약하고 본인도 다시 계약하게 돼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하네요.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액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호패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장택과 오케스트라, 주를 악무하는 자, 그리고 더 라이트 워십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새끼라 제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방학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 참 안타깝게도 이제 상처받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참 시추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아픔 어려움도 참 다양한데 자 이번에 이분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꽤 좀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지금 주님께로 다시 오셔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한 분 제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설량이님 되시죠?
1: 네네.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잠깐 네. 통화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교회 잘 다니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1: 아, 네, 잘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다행이네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부천에
1: 네.
0: 온누리교회 다니신다고 제가 소식 네네네. 들었어요.
1: 네.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1: 아, 교회는 옛날부터 거기 창립 멤버예요, 제가.
0: 아, 원래 다니셨다가. 근데 그때 15년 방학이셨는데, 그쵸?
1: 네, 그게 네.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제가 조금 쉬었다가
0: 예.
1: 에휴, 다시 용서하고 그냥 다니던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갔어요.
0: 아이고 잘하셨네. 진짜 네네. 큰 결단 내리셨네요.
1: 네네.
0: 올해 여름에 저하고 통화되신 분이잖아요. 설령이님.
1: 거기 응? 네, 거기 또 제가 이 극동방송은 항상 들어요. 뭐 설거지 하다가도 그 이 시간에 매일 들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소원의 기도 그거 10시부터 12시
0: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
1: 소망의 기도. 예, 예. 그거 꼭 해서 또 세 번이나 신청해가지고 또.
0: 기도도.
1: 또 했죠.
0: 기도도 받으셨구나.
1: 마음이 좀 울적해가지고. 아. 그거 하다는 기도 또 들어주고 그러면 또 마음이 수련하고 이래서.
0: 예, 예.
1: 용기 내서 그냥 다시 그렇게 했죠.
0: 저하고 7월에 이제 통화하고 그때 우리 교회 가기로 하고. 그쵸?
1: 예, 예, 예, 예.
0: 그리고 바로 가셨어요? 그때 저하고 통화하고?
1: 예, 바로 갔는데 제가 또 길거리에 가다가 다리 다쳐가지고
0: 네.
1: 한 달 동안 기부사하고 집에서 있었어요.
0: 지금은요?
1: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낫죠.
0: 다 낫고 이제 잘 다니시고.
1: 예,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0: 아이고 찬양대도 하고 개척 성가대. 멤버시면은 뭐 예 권사님이세요? 성가대도. 권사님?
1: 권사님이죠. 성가대도 아이고. 오래 했어요.
0: 권사님도 오래됐고.
1: 네네.
0: 근데 보니까 그 상처받을 만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1: 예, 아니, 예. 두 사람한테 또 그런 저기 한 거래하고
0: 그러니까
1: 그런 게 힘들어서.
0: 교회에서 금전 문제로 참 이 상처받기 쉽죠.
1: 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네네. 어떻게 또 친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1: 또 하게 되고 이래서.
0: 예.
1: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럼요. 예.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 그것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또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섬기는 예, 교회 갔다는 예. 것도 너무 잘하셨고 예.
1: 저가 또 목사님하고 또 친척이에요. 외가적으로 다 좀
0: 그렇구나.
1: 그래서 또 근데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유
0: 예,
1: 그냥
0: 예, 예.
1: 그래 갔지요 뭐.
0: 잘하셨습니다. 그때 예. 그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1: 아니 그 선물을 그냥 20일 25일쯤 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0: 좀 늦게 받으셨구나.
1: 네, 올 때는 됐는데 주소까지는
0: 예, 예.
1: 다 적어줬는데
0: 예.
1: 왜 안 오시나 하고 아. 다시 전화했더니 그게 또 연결이 돼서 아주
0: 예.
1: 지금 받아가지고 요즘하게 잘 먹고 있어요.
0: 잘 됐네요. 그때가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이고 막 이래가지고
1: 아,
0: 좀 늦어진 그러셨군요. 것 같아요. 7월이어가지고
1: 아, 네, 네.
0: 권사님 아무튼 너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1: 네,
0: 이제 방학 끝냈으니까 15년 방학
1: 예예 예.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예쁜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우리 감사의 기도 저랑 한번 드릴까요? 감사의 기도 저 따라서.
1: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멘. 우리 권사님.
1: 네, 내일부터 또 성가대 하려고요.
0: 왜 잠깐.
1: 성가대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0: 근데 다리 다쳐가지고 좀 쉬셨어요?
1: 그렇죠. 다리 다쳐서 두 달 쉬었는데 난리예요. 빨리 안 오라고.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0: 내 보니까
1: 내 사명은 또 해야지.
0: 예. 주위에 이제
1: 제가
0: 또.
1: 70인데.
0: 70이세요.
1: 한 5년만 더 하려고요. 네.
0: 아무래도 이제 개척 멤버니까 주위 이제 네네.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으시겠구나.
1: 예. 네, 많죠. 거기 뭐
0: 성도도 뭐 많잖아요. 거기 부천 온누리교회가
1: 성도도 많고 막 개척교회부터 다니고 제가 모태신앙이라
0: 네네네.
1: 봉사도 많이 했죠. 막 수수감

0: 코로나 때 처음 초창기에 예, 싸먹어서 막 예, 예. 거들어 돌아다니고 막 네네. 이러고서 썩해 먹고 그랬는데요.
1: 보니까 권사님 우리 이제 새끼라 네. 이렇게 이게 방학했다가 네. 다시 계약한 분들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전보다 좀 더 단단해지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권사님도 네. 더 이제 더 굳건한 믿음 소유하면서 이제 천국 누리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고요. 예.
0: 네, 네.
1: 권사님.
0: 아니, 그, 예. 근데 꽃다발은 주소를 어떻게 그때 그 주소로 나가요?
1: 그 주소로 보내면 되죠. 거. 그때. 예.
0: 아, 네, 네, 맞아요. 예.
1: 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주소도.
0: 아, 네. 아유. 예. 내가 이걸 카톡에서 한번 봤더니 그 지금 그 새끼라 하시는 분 얼굴 내가 봤더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카톡도 봤어요.
1: 아니 어떻게 봤대 제 얼굴을? 어디서?
0: 김은수 예. 이렇게 그 카톡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봤는데
1: 제 카톡을요?
0: 아니요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 기독
1: 아 유튜브 영상으로
0: 이름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봤는데
1: 유튜브로
0: 체격도 후리후리해 보이시고 얼굴도 괴로워하시고 잘생기셨고 네네
1: 안 봐도 우리 권사님도 진짜 미인이실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네네. 제가 그 유튜브로 봤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0: 네네
1: 자 우리 권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권사님 네.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 인생 찬양 제일 은혜 네. 받았던 찬양 우리 부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부를까요?
0: 그거 뭐지?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0: 십자가를 지를 때.
1: 왜 이 찬송가를 제일 좋아하세요?
0: 아니 그게요. 항상 제가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마음이 아프면은 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많이 해요.
1: 그렇구나. 예. 자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설량이 권사님 저랑 예수 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앞부분만 살짝 부르면서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예.
0: 네네.
1: 네 시작.

크룩스의 목소리로 예수 나를 위하여 전해드렸습니다. 한 권사님의 인생 찬양 전해드렸어요. 찬양대도 하셔서 그런지 찬양도 잘하시네요. 예, 하나님 평생 예 이제 끝까지 계속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새끼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혼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이 시간에 김순영의 목소리로 이 찬양 올려드리시죠.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출, 김인수 불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4시간 오직 복음.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0: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0: 우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1: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갈궜어 밭 갈어.
2: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2: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2: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2: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2: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무너진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보호받지 못했고 대적들과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센 성벽에 못 박음해. 사울은 대적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병사의 손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와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몸을 잘라서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고 그 머리를 베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성벽에 못 박아 걸어놨습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까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세상 나라로 옮겨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불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로 옮겨서 살면 사단, 마귀, 죄악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세상으로 살면 그 세상에서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삶이 부정하게 되고 생각이 부패하게 되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내가 버림받고 내가 파괴되고 내가 멸망을 받습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쭉 흘러오는 맥락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을 구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왕을 구했어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크고 인간적으로 선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이 왕이 됐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장수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문제는 그들보다 더 강한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한 사람은 누구를 못 이겨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 강한 사람은 또 누구를 못 이겨요? 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그 강한 사람은 그 강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사람들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못 이깁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강하고 준수한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런 장군들이 포진해 있는데 그들보다 더 강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누가 골리앗을 이겼어요? 사람들 보기에 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비록 소년 다윗이라도 사람들 보기에 약한 어린 힘없는 다윗이라도 그가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존재는 강한 왕, 강한 장군, 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든 사울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비록 우리 손에 막대기를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과 같이 손에 막대기를 들었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의지한다면 더 큰 재난과 고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능력이 있어야 돈을 많이 벌고 똑똑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0: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실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이고 뭐 시골이라는 표현 그렇게 뭐 문제가 될건 없겠죠? 우리가 자꾸 하지만은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가 필요해. 거긴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합니다.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술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없는 재능이 갑자기 생기고 없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재능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교인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을 구해요? 왜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왜 구해요? 사람들 왜 구해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 구해야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인간의 실력도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주셔요. 무엇도 주셔요? 믿음도 주십니다. 믿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실력, 능력, 사울을 왕되게 하시는 왕권,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기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걸로 살아요? 이걸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 주셨으니까 돈으로 사는데 이 세상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돈으로만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믿음도 필요가 없는 것 같죠?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믿음이 있어야 돈이 있는 것 같고, 돈이 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떤 은사도 주시고, 어떤 좋은 것도 주시면, 그것으로 물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주 원동력은, 주된 힘은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입니다. 그죠? 사울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버림받고 패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리에 쫓겨나도 아들한테 자식한테서 그 왕의 자리를 뺏겨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한 삶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만흥중앙교회 백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9819번, 061-651-9819번, 만흥중앙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8

1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을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이어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절망적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7장의 다림줄 환상에 대한 연속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절망적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을 예고하였다면 본장은 1절에서 3절 여름실과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예언이 암시적인 데 비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7장부터는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에 비중을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은 11절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고 예언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종교적 관계를 지속시키지 않을 것임을 결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여름실과 광주리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4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이전의 심판들과는 달리 말씀의 기근이라는 새로운 예언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앞장의 환상들이 주로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자체에 비중을 둔 반면 1절에서 3절 환상은 언어 유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 여름실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이처이고 2절 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역시 동일한 어원을 가진 캐처입니다. 카이처와 캐처입니다. 선지자는 유사한 발음을 이용하여 추수의 풍성함을 연상케 하는 여름실과 광주리가 하나님께는 종말이 이르렀음을 밝히는 신호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실과 광주리가 회상시켜주는 과거 추수 때의 즐거운 기억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산상조각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의외의 사건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름실과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4절에서 14절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로 되어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끝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간관계, 사회생활, 종교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실과 광주리 안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웃관계 영역 그리고 상업적인 영역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었다고 밝힙니다. 이로 인하여 심판이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여름실과 광주리 안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심판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오염되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면서 독특한 문학적 방식을 짧게 끊어서 표현하는 스타카토식의 기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3절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저처에 내어버려지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스타카토식의 기교를 살려서 번역하면 시체가 많이 있다. 그 시체들이 저처에 던져진다. 잠잠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통하여 심판의 상황을 극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내용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름실과 광주리 안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이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름실과는 완전히 익은 실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의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끝이 이르렀은 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케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당시 백성들의 죄악이 창세기 6장 5절 관영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온 지경에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 부패와 타락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물로 심판하시고 소돔고모라처럼 불로 또 심판을 가차없이 하시는 분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둘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 4절과 6절입니다.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5절입니다. 상업적 영역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는 표현은 정당하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 5절입니다. 종교적 영역입니다. 월상은 매월 첫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최초로 정하신 절기로 특별히 매매 행위가 금지된 날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도 높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말씀의 기근이라는 심판을 추가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의 즐거움을 애통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에게 임할
말씀의 기근과

0: 그날에 있을 부정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이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신탁의 표현을 시작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에 대한 1차적 심판, 1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에 대한 2차적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적 심판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여름실과 황광주리 환상에서 밝힌 2절 때가 이르렀은 즉 이라는 표현과 병행되는 11절 날이 이를지라는 말씀이 언급됨으로써 말씀의 기근이 이스라엘의 최종 심판이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의 심판을 선언하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의 원전에 의하면 내가 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달락 8절에서는 수사적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결국은 애통함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주도적인 특징을 살펴보죠. 첫째, 8절과 9절.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8절 땅, 하수, 강, 9절의 해 등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인 성격일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땅이 떤다 이런 표현은 지진을 의미하고 9절 해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는 표현은 일식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식현상은 BC 763년 6월 15일 소아시아 지방에서 있었던 현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징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무시한 데 대한 보응으로 말씀의 기근을 보냅니다. 11절 선지자는 이전에 밝혔던 육신적인 기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죄악에 대한 보응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막고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은 행위에 대한 보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 세상적 행복 때문에 무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입니다. 첫째, 2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지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경영학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의 선택지를 남겨두는 능력을 옵셔널리티라고 합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B와 C로 전환해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지요. 이 관점에서 엘리사의 선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가뭄에도 열두 결이소를 밭을 갈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자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랐습니다. 선택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돌아갈 플랜 B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경영학의 관점에서 보면 무모하고 비전략적인 선택이지요. 성경이 모든 대비를 불신앙이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플랜 B가 부르심 앞에서 순종을 유예할 핑계가 될 때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잃게 될지 알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가치 싸움입니다. 내 플랜 B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첫 곡, 나의 죄를 씻기는 손재석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가입해 놓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더 절박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맡겼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의 다른 플랜으로 가야지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갈 곳은 더 이상 없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바라보는 삶을 살아냅시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이정님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마라나타 싱어지의 영어 찬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도 의지하다. 적당히 세상의 방법도 만들어 놓는 그런 적당한 인생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고백되어지는 멋진 삶을 살아냅시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옥곡교회 조지연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야고보서 2장.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0: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온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겨.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금당 남부교회 고창주 목사님께서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충청도 대전 시내에서 한 할머니가 만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힘겹게 버스에 올라서 자리를 찾는데 할머니가 서 계시는 그 자리 옆 좌석에 2인석 좌석에 통로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양보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대학생이냐고 그렇다고 어느 대학에 다니냐고 물었더니 충남대에 다닌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거기 국립대지 공부도 잘했구만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렇게 칭찬을 하다가 할머니의 시선이 창가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꽂혔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은 어디서 대학 다니나? 책을 읽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받은 이 젊은 학생이 당황하면서 저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 다닙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할머니가 카이스트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는데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학교 공부는 조금 못해도 좋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저마다 자기 재능을 잘 개발하면

0: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성경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명자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내면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성경 공부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배움으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알림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0: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의 나이가 서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주의 종을 부르는데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때 나이가 서른이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그의 부름받은 나이가 서른이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이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그의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고목사도 서른이 되었을 때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의 직무를 보는 제사장의 나이가 서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뭐예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나이 서른이 되어야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자 가운데 거하다가 그의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 일을 할 때가 있어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더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잡힌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서른이 되었을 때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헌신하며 살기에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르짖으며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 안에 사라져버렸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이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준비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의 자리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 이 에스겔의 소명 장면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이 열린 것이죠. 하늘문이 열렸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과 직장,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이 사도 요한에게도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에스겔이나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나 두루마리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고대의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 양의 가죽을 얇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파피루스를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가지고 그걸 이어서 이렇게 감아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와 이거 뜯어서 막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모두 다 환상 가운데 되어진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이 책을 먹어라, Eat This Book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모님이 집에 있는데 7살짜리 손자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고 나더니 이 녀석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녀석이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고 피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소나 양이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을 하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그 안에 있는 좋은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되새김질하여 내 영혼의 살과 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성장 발육이 좀 더뎌요. 그리고 아픈 치레를 많이 하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밥을 따북따북 잘 받아 먹는다. 이 따북따북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따북따북이 다복다복, 참 복스럽게 먹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요. 밥을 복스럽게 잘 받아먹는 아이들은 아주 성장 버릇도 좋거니와 아이들이 병치레를 잘 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적 건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하는 바이블 아카데미는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 PT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편식이 있어요. 우리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기 싫은 음식은 절대 안 먹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찾아 먹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것만 읽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어느덧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그런 편식을 고치고 또 틀어진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체형 교정을 하고 영혼의 생명 양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0: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1: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가는 에스겔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슬픔의 노래와 재앙의 심판이었고 또 자신 역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한 근심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가고 있지만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의 영이 그를 들어올리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렸다. 이 표현은 두 번 나와요. 12절, 14절에 나오는데 12절에 주의 영은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리고 14절에 주의 영은 에스겔을 델아빕으로 인도했습니다. 델아빕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는 유다 포로들의 거주지역, 즉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주의 영에 이끌려 가는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그가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망의 메시지 또한 위로의 메시지 그런 기쁨의 굿뉴스가 아니라 온통 애가와 또한 애통과 그런 재앙에 관한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또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지를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의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4절 끝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았다도 때로는 인간적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속에서 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은혜받았다고 성령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묵상과 말씀 공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에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님보다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는 자리에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 자리는 마귀의 역사만 나타날 뿐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전했을 때 백성들의 그 반응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어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너무나 박해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0: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상황을 넘어서게 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신도였지만 말씀이 충만했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회에 붙잡혀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너무나 의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얼굴에서 말에서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비천하고 기구한 무속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된 박애녹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과 안타까움 가운데 짓눌려 살다가 귀신이 쓰이게 되고 너무나 괴로워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무당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당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 무당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는 육군 장교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무당인가 싶어서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내림굿을 받고 10년 동안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말 듣고 잘못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이 뭘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 큰 충격을 받고 또 마음이 고민이 되고 괴로워서 평소 자기를 이 무당의 길로 잘 인도하는 그 형님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췌장암 말기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입니다. 살면서 귀신 덕본 것 아무것도 없어. 귀신 믿어서는 천당에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마음이 편해. 나 세례받으려고 하네. 동생도 다 정리하고 예수 믿게.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집안에서 먼저 예수를 믿는 누님을 따라서 난생 처음 교회라고 하는 곳을 따라갔는데 금요 철야 집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선포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난생 처음 자기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기도하는 동안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딱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하던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날마다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웅덩이와도 같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깨끗하게 씻겨내고 살려낸 그 깨끗한 물, 우리의 참혹한 더러움을 씻어내고 살리신 거룩한 생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사명자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생명 양식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성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부주의한 시간 낭비로 그렇지 않아도 짧은 인생을 더 짧게 만든다라고요. 모세도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빠른 시간의 흐름을 느낄 때마다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짧은 인생, 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얗게 지새우는 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로 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한마디, 나의 온 삶을 평가받는 이 한마디 칭찬을 위해 오늘의 삶도 시간을 아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0: 박정호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나를 세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살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인생길에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소망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 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 관계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세 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중후한 목소리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중후한 목소리의 소유자, 지휘자님이세요. 국동현 우리 장로님.

0: 소개해 주시죠.
1: 예, 안녕하십니까. 주위를 맡고 있는 국동현입니다.
0: 네, 우리 장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우리 서한우 장로님.
2: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사랑의 부부 창단에서 베이스 파트를 맡으며 또 단장을 맡고 있는 서한우 장로입니다.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분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한경옥 권사님.
3: 안녕하세요. 저는 엘토파트를 섬기고 있는 한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요.
2: 반갑습니다. 네.
0: 자, 부부가 함께 참여하시는데 지금 각각 그 가정에서는 대표로 이렇게 한 번씩 오신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아내분께서 사모님께서 반주자로 같이 함께하고 계신다면서요.
1: 예. 제가 주의를 맡게 되면서 네. 어떻게 상황이 맞아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같이 반주로 함께 사랑의 부부합창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야, 이 부부합창단에 이렇게 참여하려면 꼭 부부여야 되는군요. 근데 이게 지휘자와 반주자가 부부인 경우는 좀 흔치 않지 않아요?
1: 그렇죠. 거의 지휘자 그리고 반주자 이렇게 전국의 여러 합창단들이 있겠지만 이런 네. 식으로 돼 있는 합창단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듣기로는 전국 조직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부부인 경우는 여수만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방금 이제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전국 조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 어떤 합창단인지 우리 단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2: 네.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찬양 공동체입니다. 1996년에 창단했고 현재 13가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와 또 예배, 찬양 집회 등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1996년에 창단됐으면은 올해가 30주년인데요.
2: 네, 맞습니다.
0: 어휴, 그럼 뭐 네. 특별한 행사 지금 하셨나요?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가요?
2: 7월 20일 날
0: 하셨어요.
2: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2: 했습니다.
0: 어떤 행사 하셨어요?
2: 여수 중앙교회 순방 찬양을 했고
0: 네.
2: 또 단원들 간에 간단한 또 식사 자리 마련해서 네. 기념을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네. 네.
0: 와,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이 30년이 됐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모르셨을 것 같아요. 부부합창단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활동하시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단장님.
2: 네. 한때는 30가정 60명까지 됐었습니다마는
0: 네.
2: 코로나 이후로 많은 지금 단원들이 지금 쉬고 있는 상태고요.
0: 네.
2: 현재 젊은 단원들을 이렇게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예, 합창단에 지금 참여를 해 주시기를 지금 바라고 네.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2: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도하고 계시다는 우리 단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일반 합창단도 많잖아요.
3: 네.
0: 근데 부부 합창단만이 가지는 가장 큰 특별함이나 또 매력이 있을까요?
3: 저희들이 바쁜 요즘 세상에 참 바쁘잖아요.
0: 네.
3: 그런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연습을 하는데 매주 월요일만큼 부부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제일 행복한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3: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0: 부부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부부들이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또 가장 안 친한 수도 있어서 근데 여기 부부합창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들 친하신 거죠?
3: 그렇죠.
0: 부부가? 네.
1: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3년 좀 됐는데
0: 네.
1: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너무나 많이 표현하세요.
0: 아, 그래요?
1: 간식으로도 그런 여러 물질로도 대접하시고
0: 네.
1: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오래돼서 그런 그 기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0: 네.
1: 단원들 간에 서로 생각하는 마음도 뭐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연습하는 분위기 자체도

0: 정말 딱 제가 얘기하는 걸 너무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제가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단원들 간의 분위기가.
1: 네. 이게 열세 가정이라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원이 빨리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멘, 아멘.
1: 네. 우리 지휘자님, 네. 이게 합창단이라고 했을 때 지휘자의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그 철학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합창단을 네,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네네. 이 부부 합창단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 합창단을 좀 이끌고 계세요?
0: 부부라는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합창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제일 중요시한 게 우선 기본적으로 그 하나 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1: 네.
0: 발성 그러니까 합창이라는 자체가 개인의 소리들이 특출하게 드러나거나 내 소리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소리들은 이루어지면 합창이 될 수가 없고
1: 그렇죠. 네.
0: 자기의 내려놓음과 그리고 또 옆에 사람들과 자기의 그 어우러지는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네. 소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항상 시작 전에 기본적인 발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음악을 어느 정도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부부가 진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이 소리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0: 그렇죠.
1: 그죠?
0: 네.
1: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부가 같이 이제 합창단을 하는 게 또 이게 너무 행복하고 또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부부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창단에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 어떠세요? 부부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2: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투고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 우리 권사님 훌륭하시네요.
3: 인권 부부.
0: 네.
1: 우리 단장님은 어떠세요?
3: 저희는 뭐 싸울 때도 있는데 그 연습을 통해서 또 화해가 됩니다.
1: 아 그렇죠.
3: 네, 예, 네. 아주 굵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3: 빨리 이렇게 화해가 된다고 해야죠.
1: 그러니까요.
3: 성격상 한번 삐뚤어지면 꽁 하고 가는데
1: 네.
3: 이 가서 연습을 함으로써 또 그걸로 해서 네. 이렇게 빨리 네.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1: 불편한 마음을 오래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부부합창단 하다 예. 보면.
0: 네. 특히 저희가 부르는 게 일반 가요나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저희가 찬양을 부르는 선교합창단이다 보니까
1: 네.
0: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다친 상태로는 절대 찬양이 안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뭔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1: 그렇죠.
0: 어느 순간 은혜 받고 풀어지고
1: 네.
0: 찡그렸던 얼굴도 다 환하게 네. 웃으면서 찬양하시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1: 지휘자님은 그걸 누구보다도 더 빨리 캐치하시고 느끼실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올 때 얼굴 표정하고 연습하고 가실 때 얼굴 표정하고 많이 달라지시는 분들 계시죠?
0: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 아니에요? 너무나 부분 너무나 그 예 관계가 다들 좋으세요. 그러니까 장모님
1: 제가
0: 잠깐
1: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나 봅니다.
3: 아, 확실하게
1: 네.
3: 그 연습 전하고
1: 네.
3: 연습 후하고
1: 네.
3: 표정들이 다릅니다.
1: 그래요?
3: 네, 연습이 끝나고 나면 훨씬 밝아져요.
1: 네.
3: 그리고 집에 가도 만족스럽고
1: 네.
3: 밤 10시거든요. 연습이 끝나는 시간이.
1: 10시에 끝나요?
3: 네.
1: 아니 그
3: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1: 네네. 매주 월요일날 그럼 몇 시에 모이시는데요?
3: 우리가 8시부터 9시 반까지 연습을 합니다. 1시간
1: 아, 1시간 반.
3: 네.
1: 네.
3: 네.
1: 와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찬양에 대한 열정도 다들 크시다 싶네요.
0: 네. 네.
1: 그럼 요즘 연습하는 레퍼토리는 어떤 곡들인가요?
0: 아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시민합창제에 참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시민합창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곡 한 곡하고 일반 곡 한 곡, 가사 암기 이런
1: 네,
0: 거 좀
1: 네.
0: 신경 쓰느라고 그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1: 네. 안무도 하시나요 혹시?
0: 처음에는 저희가 단체로 안무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1: 네.
0: 시민합창제 특성상 고정된 마이크로
1: 아.
0: 그 저희가 움직이면서 안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1: 네,
0: 그래가지고서는
1: 네.
0: 다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시민합창대라는 또 목표가 있다 보니까 부부합창단 또 단원들이 또 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초대석 오늘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 우리 지휘자님 또 단장님 또 단원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말씀 나

0: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휘자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한곡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어떤 곡좀 나눠볼까요?
1: 최근에 제가 이제 특송한 찬양이기도 한데,
0: 네.
1: 참 아름다워라라는 곡을 저희 와이프랑 같이 저희가 최근에 찬양을 했던 곡인데, 가사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고, 어떻게
0: 네.
1: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갖다가 정말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다, 좀 짜증내고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그 힘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밝은 마음,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0: 네, 그래요.
1: 참 아름다워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요즘 자연이 또 아름답잖아요.
1: 예,
0: 그죠?
1: 맞습니다.
0: 네.
1: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그렇죠. 네, 하늘도 높아지고.
1: 네.
0: 네. 자, 참 아름다워라. 우리 국동연 지휘자님, 우리 장로님께서 추천하신 찬양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여수 사랑의 부부 합창단 우리 국동현 지휘자님 그리고 서한우 장로님 단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요. 또 단원이신 한경옥 권사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우리 찬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고 또 섬겨 오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가 있으실까요?
1: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무대가 네.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여수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 네. 이렇게 각 지부가 있는 단체인데 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질 못했다가 작년에 백석대학교에서 저희 여러 지역에 있는 단체 사랑의 부합창단들이 모여서 네. 함께 찬양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백석대학교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여기 같이 계신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저희 합창단의 1세대로 이제 지금 계시다가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데려와서 2세대로 같이 저희 합창단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와.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연주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부부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가니까 맡기지 못하고 네. 함께 저희가 연주하러 갔었는데 제가 듣기로 꼭 무대에 앉아있기로 약속이 됐었는데 네. 저희가 연주하는 순간 아이가 엄마를 같이 있고 싶다고 엄마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생각해보니까 우리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빠 2세대 집사님 부부가 있고 그 우리 3세대 아이의 손잡고 한 무대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0: 3세대가 네. 아니 권사님 와 권사님도 너무 뿌듯하셨겠는데요.
2: 좀 당황스럽게 됐지만 어디 내가 그 곡을 그 나이가 그때 3살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일 연습할 때 같이 따로 와서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곡을 다 외워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깜짝 놀랐고 네. 놀랐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0: 아니 따님이 부모님께서 그렇게 부부합창단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어떻게 따님이 또 부부합창단을 그렇게 부모님에 이어서
2: 그러니까
0: 하게 됐을까요?
2: 저희 딸이 네. 저희들이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들이 부부합창단을 했었는데 강시 네. 같이 다녔고 또 그 애가 이제 예능 성악을 전공하면서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쉬고 있을 때 그 애들이 먼저 엄마 우리 사랑의 부부합창 가면 안 될까 해가지고 먼저 그 애들이 먼저 가고자 해서 같이 또 다시 합류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 부부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자녀 신앙 교육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 이 지금 우리 권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 이제 다른 우리 가정분들도 이제 점점 자녀들이 결혼하고 네. 그분들이 기도하는 게 우리 권사님 부부처럼 본인들의 자녀도 함께 네. 언제 함께 한 무대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한다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0: 그러니까요.
1: 얘기들을 하세요.
0: 네.
1: 너무나 보기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워 네. 보여가지고 다들.
0: 야, 권사님이 좋은 본을 보이셨으니까 다른 가정들도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단장님은 어떠세요?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3: 네. 네.
0: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세요?
3: 이제 초창기 전혀 이제 찬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부합창단을 들어갔던 해가 이제 26년이 됐습니다만은
0: 네.
3: 그때 연습했던 곡들이 정말로 찬양을 몰랐던 상태에서 막 이렇게 악을 쓰면서 했던 것들이 지금도 네. 같은 그때의 활동을 같이 했던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0: 네.
3: 그때 옆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로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걸 돌아보면 참 네. 우습기도 하고 또 크게 그때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14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냥 찬양을 했는데 그냥 좋아서 찬양을 한 것인데

0: 하는데 그 무대에 올라가서
1: 네.
0: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내가 그 찬양을 하면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때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지정하기는 어렵고 몇 차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지 않나
1: 네,
0: 싶습니다.
1: 그래요.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그 노래를 듣는, 찬양을 듣는 분들이 또 얼마나 은혜를 또 받으시겠어요. 네,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0: 이제 나이가 먹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 중에
1: 네.
0: 가사를 내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1: 아, 울컥울컥
0: 지금도
1: 하시는군요. 네.
0: 은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이.
1: 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내 인생의 찬양. 네. 내 삶을 변화시켰고 내 삶을 이끌어갔던 어느 한순간에 정말 어려운 시간에 나에게 힘이 됐던 그런 찬양. 혹시 우리 권사님은 없으세요?
2: 저는 있는데요.
1: 네, 어떤 찬양?
2: 보혈을 지나 찬양인데,
1: 네.
2: 제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하신 말씀이 절대 보증은 서지 마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증을 서서 최하체 밑바닥까지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교회에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그 십자가가 없어졌는데, 밤에 교회로 오면 그 십자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을 때 정말 그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 보면서 그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찬양은 걱정 있는 기도도 아직 그러잖아요.
1: 맞아요,
2: 네,
1: 맞아요.
2: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셨구나. 네. 아유. 지금도 그 감격이 우리 권사님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눈물을 훔치시는데요. 우리 지휘자님은 어떠세요? 평생 음악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제가 앞서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중후한 그 목소리가 괜히 중후한 게 아니고, 지금 바리톤으로 또 음악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그러신데, 평생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지휘자님만의 또 특별한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3: 우리 사랑의 부합창단에 와서도 처음에 얘기했고 교회 이제 지휘자로 있는데
1: 네.
3: 여기서 신성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있는데 그런 자리에 처음 가게 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냐면 저는 음악적 지식 뭐 피아노를 배운 것도 아니고 음악적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성대가 강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성대 때문에 입원하신 적도 있고 저희
1: 네.
3: 내력이 좀안 좋았는데 중학교 때 전국 CCC 전국 찬양 모임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런 수련회를 잔치 갔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하루가 못 돼서 목이 쉬고 막 찬양을 따라가고 싶은데 도레미파 막 이렇게 소리가 갈라지고 막 목이 그런 상황인데 제가
1: 원래
3: 중학교
1: 성대가 안
3: 예예 예,
1: 좋으셨군요.
3: 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1: 네.
3: 제가 중학교 내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정말 강한 목소리를 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정말 그거 붙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게 변성기랑 맞물렸는지 모르겠는데 굵은 목소리를 주시고 제가 이렇게 성악의 길로 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목소리를 주시면서 이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찬양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저의 길을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나 하는 뜻으로 정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워주시지 않나. 제가 그렇게 지도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께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보시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해 뜨는 데부터라는 그런 가장 많이 부르시는 복음성가도 멋모르고 정말 큰 소리로 해 뜨는, 막 모든 찬양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 같아요.
1: 네.
3: 그 찬양하면서 그런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1: 정말 그 찬양하고 싶었던 그 열망. 네.
3: 네.
1: 우리 지휘자님 말씀하는데 그 열망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싶었는데 받쳐주지 못했을 때
3: 그러니까요.
1: 그 간절함. 네. 자, 찬양 한곡더 듣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을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네, 인생 찬양이라고 꼽아주신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혈을 지나 이 찬양.

0: SCCM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아내가 원해도 남편이 또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이 원해도 아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건데, 처음에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먼저 가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내 손에 이끌려서 오신 거예요?
1: 저는 2000년도 막 이여수 중앙교회 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0: 네.
1: 저희 그 교회 찬양을 하셨던 지휘자가 사랑의 부부합창단
0: 아,
1: 지휘자셨거든요.
0: 그러셨구나.
1: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오자마자 추천으로
0: 네.
1: 교회에 옮기자마자 그냥 부부합창단에 자동으로 들어왔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그런데 참 좋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0: 그래요.
1: 오늘날까지 쭉 왔습니다.
0: 네. 권사님은 어떠세요?

0: 저는 부부합창단 들어오기 전에 어느 날그 부부합창단 단원 모집 전단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1: 권사님이 먼저 보신 거죠,
0: 네, 제가
1: 그거는? 네.
0: 봤는데 아, 우리도 저기 들어가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선뜻 못했는데
1: 네.
0: 저희 남편도 참 찬양을 좋아해요. 저보다 더 잘하시고. 근데 이제 부부합창단 지휘자가 바뀌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지휘자로 가면서 저희 남편하고 또 친구분이어가지고 니네들이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가게
1: 네.
0: 됐습니다.
1: 오디션이 있습니까?
2: 저희가 오디션이 있나요?
3: 원래 오디션이 있었는데
1: 네.
3: 코로나로 인해서
1: 그렇군요.
2: 가장 크게 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1: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그 마음만 있으면은 된다. 네.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0: 노래를 못해도 지휘자가 다 잡아줍니다.
1: 그렇군요.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 야, 우리 부부도 한번 좀 부부합창단 해볼까? 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기쁨을 함께 누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네. 혹은 또 아직 쑥스러워서 나도 될까?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좀 용기를 주시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해주시죠.
3: 그 노래를 못하거나 이렇게 쑥스러운 분들을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3: 저희들 다 그렇게 또 해오고 있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함께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즐거워집니다. 또 부부가 함께 찬양을 함으로써 또 신앙도 굉장히 성숙해지기도 하고
1: 네.
3: 저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 또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함으로써 아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인생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1: 네.
3: 저는 단장이 아니라도 정말 젊은 부부들 꼭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이렇게 부부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좀 오셔서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휘자님의 그 권면과 격려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 제가 합창단을 처음 와가지고
1: 네.
2: 용기를 내보시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노래를 해보시라고
1: 아이고야, 엄청
2: 그렇게
1: 부담스러워.
2: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1: 네.
2: 우리 단원분 한 분이 지자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앞에서 나가서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한번 서보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자님 가르쳐주시는 그런 발성 가지고 그 앞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헌금송을 저희 부부가 드렸습니다. 그 용기가 생겨서 드렸습니다. 이런
1: 한번
2: 내용들
1: 경험해
2: 들어보면
1: 보니까
2: 예.
1: 그죠?
2: 네네네.
1: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는 그 경험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용기가 생기셨군요.
2: 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 네.
2: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와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보다도 정말 찬양하고 싶은 열정,
1: 네.
2: 함께 또 부부가 권사님께서 얘기했듯이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1: 네.
2: 그 시간에 함께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부간에 서로 교류하고 교제 나누고
1: 네.
2: 예. 그외 부분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1: 네.
2: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음악적인 부분은 우리 지휘자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네. 마음만 갖고 오시랍니다. 네. 오늘 여수 사랑의 부부합창단 우리 국동현 장로님 지휘로 또 수고하고 계시고요. 또 단장이신 서한우 장로님, 또 단원이신 한경호 권사님 이렇게 세 분과 말씀 나눴는데요. 이 찬양이 정말 부부가 함께 부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가정 안에 정말 찬양이 울려 퍼질 때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또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이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또더 많은 곳에 사랑과 은혜의 울림을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박기봉의 찬양으로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복된 저녁 되십시오.

0: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다니엘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는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이 분명히 자신의 미래, 그 나라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그런 꿈처럼 느껴져서 전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들은, 모든 지혜자들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박수와 술객들은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잔말 말고 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얘기를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박수와 술객들이,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알아보려고 또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아무도 꿈을 알아맞추는 사람도 없고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도 지혜자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해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꿈이 바로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 허벅지라고 그러죠. 이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다리,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신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지금 신상을 보았는데 금으로, 은으로, 노수로, 철로, 그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은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스는 헬라와 그리스, 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은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발과 이 발가락은 분열된 여러 왕국들이 세워지는데 그게 서로 합해지지 않는 그런 왕국들이 세워집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왕을 만나서 왕에게 다니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시대에 보여주었던 꿈이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바로 누구이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다니엘은 왕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그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을 향하여서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다니엘은 그 왕을 칭찬하고 복하고 높여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쓰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칭찬을 많이 해요. 이 다니엘은 그 왕, 이방 나라 왕인데 왕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라고 그 왕을 칭찬하고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최고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 자녀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줘요. 너가 최고야.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 부모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우리 부모님께 칭찬을 해야 합니다. 그때 그게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주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왕을, 왕은 왕들 중에 왕, 최고의 왕입니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그런 왕 중에 왕이라 그러면 그렇게 칭찬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소중한 얘기지 않는가.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장로님들을 바라보면 늘 그런 생각, 장로님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최고다.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또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잖아요.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니까 한 10명, 20명 안 되게 목사님 최고입니다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좀. 근데 2부 예배 때는 얘기를 했더니 한 70% 정도가 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오늘 설교가 최고였습니다. 어떤 분은 최고도 나가셨어요. 최고란 말까지는 못하고 최고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방 나라 왕 앞에서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최고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왕 중의 왕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왕 중에 왕이신데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어떤 물질들,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영광들, 능력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왕 중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도록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중국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활동도 하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 지금 너무 황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왕 앞에 꿈을 얘기하면서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39절로 43절 말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 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얘기하면서

이런 그 신상을 보았는데 그 나라가 금,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위대한 성을 쌓고, 수많은 막 건물들을 세우는 그런 바벨론 왕국이지만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다음 은 나라가 세워진다. 메대와 파사 왕국이 세워지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 노스로 세워지는 헬라 나라가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 철이 얼마나 강하지? 종아리에 철로 되어 있는 철의 나라는 로마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발과 이 발가락을 통해서 새와 또 진흙으로 세워지는데 이 나라 역시도 영원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내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또 병원에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 잠깐 상담을 했는데 기도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그 유암이라고 그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내일 이제 전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불안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오셨습니다. 건강하신 그분 얘기로 뭐 얘가 아파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때로는 속쓰림이 있었지만은 그게 제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병원에 검사를 했더니 그 조직 검사하고 유암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해도 내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그 이웅평 가가에 그 대위로 내려왔는데 소령이라고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비행 훈련하다가 이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하고 비행기를 몰고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알잖아 이웅평 1983년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국가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보상 얼마를 보상했냐면 15억 6천만 원을 보상을 했어요. 15억 6천만 원 여러분 뭐 놀래지도 않아요. 워낙 여러분들이 돈이지만 15억 6천만 원이 그 돈이 지금 얼마냐면 그 당시 15억 6천만 원이 서울 음마 아파트를 78채를 살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음마 아파트 분양가가 그 집 한 채에 2천만 원이 그때 하나 사놨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됐을 텐데 그 78채를 살던 그 10억 6천만 원을 근데 이분이 그 돈을 잘 모았어요. 잘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남한에 와서 결혼도 하고 자녀 낳고 살았지만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통일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주려고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은 편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언제 이 사람을 또 살해할지 그 늘 두려움이 오고 또 뭐 정보기관에서도 늘 사실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5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사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 물질들, 여러 상황들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잘 쓰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려고 하죠.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자녀들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권력이든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도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세상에 금으로 세워진 나라든 은으로 세워진 나라든 노수로 세워진 나라든 철로 세워진 나라든 철과 흙으로 세워진 나라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 하나님이 세워주신 돌이었습니다. 이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려버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시지만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의지하거나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사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박수와 술객을 다 죽이라 라고 했을 때 지혜자였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꿈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큰 문제로 보이고 위기의 순간으로 보이고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처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왕이 몸을 부셔버리고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왕의 명령임이 떨어진 상황인데 다니엘은 그 순간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무시로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면

0: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 지방 장관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와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그 위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만은 총리가 되는 기회가 되어지고, 왕이 엎드려 절하고 수많은 예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다니엘과 함께한 그 친구들도 지방 장관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순천수정교회 송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22-9561번, 061-722-9561 순천수정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2: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애가 내고 내가 니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3: 좋아하지.
2: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3: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3: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4: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풍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외교적 지혜, 군사적 용맹, 경제적 부를 자랑하며 의지하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진짜로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나 용맹, 재물처럼 사라질 것들,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 할 것들, 변하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들 자체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맞춰진 시선을 가치 있고 영원한 것들로 돌리라는 것이죠. 인간이 평생을 걸고 추구하며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정보의 방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체험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핵심 성품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먼저 사랑은 변함없는 친절과 자비, 조건 없는 계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올바르게 재판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평함을 말하고요. 공의는 도덕적, 영적 기준에 맞는 올바른 관계와 의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공의를 하늘에서 마음으로만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그람마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는 문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기적을 보고 똑똑한 채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엇이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보다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다니엘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신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음.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1: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0: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2: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0: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1: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0: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1: 왕의 예물은 왕의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2: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3: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2: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4: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2: 이에 다리오 왕이

0: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1: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굳히지 못하는 규례니라.
3: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0: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1: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0: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2: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0: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2: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0: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4: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0: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2: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0: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제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4: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0: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0: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1: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0: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0: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제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1: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등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까?
0: 그가 내게 이르되
2: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3: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4: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0: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4: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0: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4: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재선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

0: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1: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참아주신다는 것은 참 익숙한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니요. 심지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가 그렇게 대견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실수했던 순간, 마음이 좁아졌던 순간, 뒤돌아서 후회했던 순간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렸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 그 가슴 벅찬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오늘 이 저녁. 오늘 하루 스스로가 부족해 보였을지언정 찬양 가운데 나를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가 부른 All my boast is in Jesus. 나의 자랑 오직 예수 안에. 그리고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이 부릅니다. 거룩, 거룩, 거룩. Holy, holy, holy.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스티븐 커티스 챕먼이 부른 Holy, Holy, Holy.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All My Boast Is in Jesus. 키스와 크리스틴 게리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5226번님께서요. 피디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내 마음에 있어 기도하는 분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265번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찬양 신청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에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5265번님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옥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뢰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845번님께서 즐거운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를 대표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1390번님께서는요, 슬로바키아로 한 달간 출장 간 남편이 건강히 조심히 잘 있다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90번님 남편, 정말 멀리 출장 가셨는데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모든 찬양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박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이어서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 암 전문의로 유명한데요. 김 박사님은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신앙이고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김 장로님은 특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서 찬양대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이고 찬양 직후엔 500배나 면역세포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감사신앙으로 치유돼서 장수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간증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일상, 가족에 감사하고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신앙의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첫 곡의 제목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뭐 내가 다 내어드린다라는 I surrender all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길이 아닐까. 내가 붙들고 끙끙대던 것을 그분 손에 다 맡기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분께 맡기는 것이 그게 큰 손해일까 싶습니다. 오늘 밤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 뭐 저도 뭔가 붙들고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I surrender all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빨간 약의 Just One, 김도연의 믿음의 모험, 그리고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테이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과 Taron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 그리고 Brooke Ligertwood와 Brandon Lake가 함께한 Honey in the Lock, 그리고 Bethel Music과 Josh Baldwin이 함께한 Stand in Your Lov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 쓰시는 분께서 늦은 시간 성경 쓰기 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은혜의 찬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568번님,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하여 집도 제대로 못 찾아오고 전철을 잘못 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 썩이고 있네요.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걱정되죠. 밤늦게 11시 넘었는데 집도 못 찾아오고 계시면, 예, 이미 이제 집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술도 끊고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남편분이 되시도록,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가장이 되도록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성공한 야구 선수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 변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요. 하루에 15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나에게 했듯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청년은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바로 빌리 선데이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힘들다면 30분, 그것도 좀 힘이 든다면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위해 결단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심삼종 교수님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송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현석주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빌리 선데이 이분은 야구 선수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을 산 것으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사파를 봤는데 그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운동 선수여서 어떤 루틴이 생기면 이것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것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루틴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루에 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선행을 실천했던 빌리 선데이를 본받아 우리도 하루에 30분, 1시간, 1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333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3분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3분 동안 기도하고 3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뭐 물론 제가 세 분에게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하루에 3명 전도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제가 꼭 전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것은 정말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나지막히 찬양을 올려줘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이나 부유함, 만사의 형통함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소돔을 택한 롯과 달리 들판에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은 물질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늘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울에 내가 주인 삼은으로 달빛 가스펠 일문을 열었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에필로그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명식의 승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리 윌라드의 주의 신을 내가 떠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호연의 믿음 따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래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성경책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간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느 윈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그 뒤가 나중이 없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힘듦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의 삶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에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렵지는 않겠죠? 그립던 또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아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도 있어요. 정든 가족들, 친구들을 떠나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일 텐데,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에서의 삶은 이런 고통도 아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주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이 시간에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그 은혜를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또 슬프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또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그 꿈을 같이 꾸기를,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기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간추린 소식과 또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올인.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웅이입니다.
4: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NGO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원현이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솔직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논의도 했고 각자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하나된 모습을 주장하는 연방제도 있었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통일 구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들보다 적화통일, 평화통일 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남북한 사이에 벌어져 버린 경제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통일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겠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2030 청년분들 가운데 무려 세 분이 북조선 출신이십니다. 네.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6: 너무 어릴 적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0: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1: 북한이 주도해서 하는 통일?
0: 맞죠?
2: 네.
0: 맞나요?
2: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2: 네,
1: 사회주의
2: 맞습니다.
1: 체제로 통일이 되는 모습을 맞아요. 그렸군요.
2: 네.
1: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조금 달라요.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남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은 적화통일, 무력으로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서 분명히 통일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3: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1: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3: 네, 그랬었는데 그 평화통일을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었다고 하니
1: 그게 조금 새롭네요.
0: 그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적화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군을 내쫓고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잖아요.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1: 전쟁을
0: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의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1: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예.
4: 그 우리 학교들에 가면 네. 학교 그 벽에도 미제 식량이들을 몰아내자 포스터가 걸려 있잖아요.
2: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1: 네. 북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예, 북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원했을 거고 우리 옥수님 어때요?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좀 배웠을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흡수 통일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1: 네.
3: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 통일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1: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체제가 우위가 돼서
3: 맞죠.
1: 다른 체제를 버리게 하고 경제나 사회나 영토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0: 저는 조금 그러면 이 정부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좀 완전히 북한을 한국이 뭔가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 흡수 통일 되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흡수 통일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뭐지? 이 정부는 뭐지라는 그 의구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0: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은
2: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경계를 어디까지나 가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했다시피 흡수 통일이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의 뭐 행정이나 뭐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흡수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다 흡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완전히 정부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좀 피하기 위한
1: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2: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 저는 받았습니다.
1: 좀 반대나 혼란을 피하기 위한.
4: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옥순 동무가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흡수 당한 것 같은데.
1: 우리 옥순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남한의 정부의 입장을 들었을 때.
3: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한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 통일은 북의 입장에서도 너희 사회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로 통일을 할 거야 라고 어쨌든 자극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대화 단절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네.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

0: 없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
2: 근데 이게 흡수 통일이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누구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3: 그렇죠.
2: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아,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네. 말은 내면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한국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라고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흡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우리는 흡수가 불가능한
3: 그렇죠.
2: 제로섬 관계에 있어요.
3: 네.
2: 그러니까 정권 관계자들은 몰아내거나 몰락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협력과 흡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3: 네.
2: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버리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 네.
2: 네, 좀 양면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많은 북한 주민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2: 그렇죠.
4: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수통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현 정부가 찬성한다라는 약간
3: 그런
4: 느낌을
3: 의미.
4: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우사소통이나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네.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통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흡수통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흡수통일 되게 맞는 통일이거든요.
3: 네.
4: 근데 흡수통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3: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의 자리로 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기 때문에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 이렇게 해도
4: 뭐 일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그 체제를
4: 그 대화가 뭐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전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네.
2: 근데 이게 북한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3: 그렇죠.
2: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해서 얻을 게 없어요.
3: 지금은
2: 미국과 대화를 하면 얻을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통미봉남 정책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수단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할 가치를 느낀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을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3: 네.
2: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3: 저희가 이제 이전 회차에서 적대적 두 국가 단절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재개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정부는 흡수통일을 포기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통일이 된 그 시점이 되면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정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들에서 외쳤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3단계 통일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5: 네.
3: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5: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보는데
3: 네.
5: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어떤 정치 체제로 빨리 통일을 네. 하나로 다 통합하기보다는 준비 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5: 네,
3: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6: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이 약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체제도 엄청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통일에 앞서 좀 교류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논의가 많이 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사회적인 갈등을 좀 피하고 네. 서로가

0: 통일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
1: 네.
0: 우리 철수님은 어떠세요?
2: 아, 이게 저는 사실 매번 이런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네.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통일을 논할 때 이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떤 체제 간의 그렇죠. 통일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0: 그렇죠.
2: 사실 2,500만 주민이 사는 곳이 북한이고 네. 김정은이 거기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합하여지고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 간의 어떤 합의나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때가 통일의 시작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에서 사실 탈북민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그렇죠.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청취자분들 같이 민간에서
0: 그럼요.
2: 좀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약간 제3자를 통한 교류라도
0: 네.
2: 그런 교류가 조금씩 있다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0: 아마 이 이야기가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네.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탈북민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2: 네.
0: 하거든요.
2: 네.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네.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 데 준비하고 네. 실행했으면 좋겠다.
1: 교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남북 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남한과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대북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세다 하면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0: 네.
1: 해요.
0: 네.
1: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북한이면 통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0: 무너져야 되고.
1: 무너져야 되고. 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0: 그렇죠.
1: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네. 네. 사실 북한 주민
3: 교류.
2: 네. 그 교류가 우리가 보내는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1: 지금부터 또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2: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시장에서 네. 장마당에서 이 보이부 사람이 보안원이 이 어떤 애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0: 오.
2: 그래서 걔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이 사람도 한국말로 해버린 거예요.
0: 오.
2: 그게 서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1: 너도 봤구나.
0: 그래 말도.
1: 너도 봤구나.
2: 그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이미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3: 보지 않았나
2: 강의셨잖아요.
0: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용어에 우리가 그 집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런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와도 함께 노력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꼬부터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2030 남북의 청년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1: 옥순이었습니다.
2: 철수였습니다.
1: 편이었습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양측의 오판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명목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기술력보다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참 다랑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약 10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전력 공급이 2, 3시간에 그치는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회령시가 철도 노반 정비에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1인당 약 1.5톤의 새 자갈까지 마련하도록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짧고 강렬한 리듬이 숏폼 콘텐츠와 잘 맞는 브라질 펑크가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저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해상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6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3달러 10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오만만과 하르그섬 일대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군사 타격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군부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겨냥해 미국에서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봄바디어 판매는 더 이상 없다며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에서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다만 봄바디어 항공기 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고 봄바디어 역시 미국에서 약 3,500명을 고용하고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실제 판매 금지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 맞불을 넘어 상대국 대표 기업과 산업의 시장 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소비가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2분기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선박, 도소매 등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총 저축률도 4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제품 개발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문적인 코딩 능력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AI가 이런 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창업자는 GPT-5.6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 50명에게 1인당 매월 약 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개발자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올트먼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아이디어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을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도 300만 건을 넘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후 변화로 동해안의 수온과 해양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표 어종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4년에는 914톤까지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759톤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39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혀 이미 어획 쿼터를 채웠습니다. 어민들이 어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양식 품종을 바꾸거나 어장 변동에 맞춰 면허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에 대응해 어선을 지원하는 한편 늘어나는 참치 어획량에 맞춰 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냉동 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8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0억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두세 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 식량 보관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비상발전기 연료와 필수 의약품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으며 양국은 현재 연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나 의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쿠바 정부는 다음 달 28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오랜 반감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성시 주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외부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판문점에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미국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도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강경한 대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와 당국의 공식 입장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철도 노반을 정비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동자들에게 철도 침목 사이에 깔린 기존 자갈을 모두 걷어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까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한 명당 약 1.5톤에 해당하는 1세제곱미터의 새 자갈을 직접 마련하도록 과제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장과 기업소별로 작업 구간이 배정됐고, 정비 결과가 해당 단위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작업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수레와 도구도 각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일부 노동자들은 돈을 내고 동원해서 빠지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철도 정비와 자갈 마련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빠르고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브라질 펑크 장르가 최근 케이팝에 잇따라 접목되며 새로운 음악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펑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와 댄스 파티 문화에서 발전한 전자음악으로 빠른 박자와 타악기 중심의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데요. 최근 에이티즈는 브라질 펑크를 기반으로 한 신곡 배드를 선보였고, 엔하이픈도 같은 장르를 활용한 블러디 파라다이스가 담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캐츠아이 역시 브라질리언 포크를 활용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 31위에 진입하는 등 국내외 케이팝 가수들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후렴과 강렬한 안무가 몇초 안에 시선을 끌수 있어 숏폼 콘텐츠와 궁합이 좋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틱톡에서도 브라질 펑크와 관련한 게시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숏폼을 통한 음악 소비 확대가 케이팝의 장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과 북한 모두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6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하루 동안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세종 14도, 파주와 춘천 1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대전 26도, 춘천과 세종 25도로 오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8도, 남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목포와 남원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상도에서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0도, 울산 19도, 대구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과 대구 26도, 울산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와 개성 13도, 강계 7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개성 26도, 안주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장진과 풍산, 고성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 14도, 장진 5도, 풍산 0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1도, 장진과 풍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1.5에서 3.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조금 낮아져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았던 영국의 문화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골라달라고 조사했다고 해요. 그 1위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열정, 패션이었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라고 나왔죠. 그 밖에는 사랑과 영혼, 환상과 목적, 자유와 같은 단어가 꼽혔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추상 명사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땅, 자동차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멋진 집보다 멋진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보다 달콤한 잠을, 맛있는 음식보다 활기찬 식욕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에 이은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의 앨범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까닭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렉, 미셱, 아벳느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일 때에 그리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테너 조철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함경도 운성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함북도 어지성군에서 온 박명옥

0: 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서부터 꼭 발꽃까지 병으로 앓던 저를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리톤의 석상근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며 천국 소망을 마음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며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선곡을 나누어준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챔버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과 북,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목요일의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도입되는 왕정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시대,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의 여러 열왕들의 치적과 또 그들이 통치한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의 시작은 꽤나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주의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풍성하고 안정하여서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끝은 시작과 다르게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과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꽤나 궁금합니다. 누구는 이미 지나온 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하면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저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망하고 없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열왕기서의 말씀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전쟁의 한가운데 백성들이 서야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고통스럽고 모욕을 겪는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결국엔 승리하여서 나라가 잘 지켜지면 되겠지만 그러나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라는 망하고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 흉물스러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현실의 실제적인 역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이 첫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다루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때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수행하거나 드러내지 못할 그때쯤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 나라들로 보면 왕위 계승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왕의 장자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장자가 없다면 그 계승 서열은 둘째, 셋째, 넷째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된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서라고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면 선지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어떠한 일도 그리고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끌어들인 것은 군사력과 종교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조합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힘과 동기로 삼는 구조의 밑바닥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늘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일을 모의할 때에 이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과 바세바입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숙청되어야 할 존재,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나단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는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이후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왕위 계승과 관련된 상황들이 꽤나 혼란스럽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나단이 바세바에게 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단이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편들 사람들 모아놓고 스스로 모의하고 잔치를 벌릴 뿐이지 왕이 정식으로 되는 대관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이 전에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 이야기한 것은 왕을 이어서 누가 왕 위에 앉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밧세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단과 밧세바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짜내어서 계략을 꾸민 것이다,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단과 밧세바의 모략 덕분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읽은 독자들의 질문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나단과 밧세바가 꾸민 계략과 음모 때문에 왕이 되었는가? 그러면 솔로몬은 그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가 아닌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나단과 밧세바 덕분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은 이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하고 있는 말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대로 솔로몬은 누가 왕으로 세운 것인가?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어쨌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한 다윗, 그래도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인가? 아주 큰 틀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 때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과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역과 반란은 꽤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상황으로만 보자면 거의 성공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과 반란이 저지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갈 것을 원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은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밧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말하는 그 자리에도 솔로몬은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정하여 왕의 나귀에 태우고 보낼 때, 그때 솔로몬이 처음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어떤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쟁 구도의 자리, 갈등의

자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잉태한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집요하게 계획하고 또 자기를 위해 강력하게 준비하는 음모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집요한 계획과 그 음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의지를 가지고 다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늘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추술사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런 일로 그 당시에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를 위하여서 상대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기도, 저주문이 상당히 많이 흥행하는 때였습니다. 발람은 이 같은 일에 능력이 있어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발람이 복을 비는 나라는 승리하게 되고 발람이 저주하는 나라는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라고 사양을 했고 이후에 발락이 더 많은 재물과 지위를 주겠다 이야기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면서 대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발람이 오므로 인하여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7개의 제단을 쌓아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그 말씀을
토해내게 됩니다.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저주가 아닌 복이 빌어지자 이 발락이 놀라서 이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장소를 바꿔가며 부탁을 하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재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줄 알고 더 이상 점술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기 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복이 빌어지든지 저주가 빌어지든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저주가 빌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나단과 밧세바는 솔로몬을 인위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계승을 두고 일어난 권력 암투나 정치적 대결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고, 앞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거나 준비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해 준비 없이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만나는 혹독한 어려운 시련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겐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들을 다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감당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주께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는 생애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본들 이 결과가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정하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길로 가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내가 정욕과 탐심과 거짓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가는 길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언의

0: 있는 멋진 말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과 그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신 선하신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대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내려지는 그 자리를 가장 큰 주의 복이 내려지는 현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내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담대히 내 삶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내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 내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들 마음껏 찾아내세요. 마음껏 찾아내시고 찾아내서 하나하나 주의 뜻을 살피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곳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과 절망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견뎌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딛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 생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내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본 내가 증언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임을 알아 자랑스럽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0도, 목포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구가 16도, 강릉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개성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28도, 여수와 목포가 27도, 서울과 대구, 부산, 개성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대전이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강릉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의 높이는 0.5m에서 1m까지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아직 늦더위가 좀 계속되지만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이미 나를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그것을 알고 오 주님, 주님의 생각은 어찌 그리 깊으십니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노래요 고백이 되길 원하며 예배로 주님께 마음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 2026년 9월 10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0: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시편 119편 137절부터 이제 두 단락을 우리가 봅니다. 알파벳의 18번째인 이제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이제 145절부터는 이 쿠프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이제 나오죠. 19번째. 이 쿠프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라는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짖는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카라, 우리 145절에 있는 이제 19번째 연에 많이 등장하고, 오늘 137절부터 144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알파벳은 주로 이제 차대, 차대라는 알파벳으로 앞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짜디크. 짜디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이런 뜻이죠. 의, 하나님의 의. 이게 이제 짜디크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7절에 이 짜디크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그 히브리 시에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됩니다.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자, 여기 차디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럽니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판단이 옳다라는 말은, 이제 평탄하다. 굽은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여기 이제 여호와여, 주는 의롭고 주의 판단은 옳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바로 앞에 136절에 악인들이 날뛰는 현실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이렇게 흐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악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그냥 안 지키나 보다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이 사회와 또 이들의 삶이 그냥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서야 하는 현실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너무나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죠. 그냥 이 악인들이 그냥 무시하는 현실대로 따라갈까? 그런데 그때 이제 하는 고백이 바로 이 137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악인들의 행동, 악인들의 삶,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휘둘린다고 그러잖아요. 휘둘린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또 있고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참 약해서 잘 휘둘립니다만 그 가운데 이 고백,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불이해도 나는 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내 삶에 올바르게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현실이 불이하고 고난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제 고난에 휘둘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신뢰하면 환경을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게 되는 것이죠. 휘둘린다라는 건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휘둘리려면 말씀에 휘둘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곧게 서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결단이 악인들이 말씀을 훼손하고 짓밟고 있는,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현실 가운데 선언하는 아주 결연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138절에서 이어지죠.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토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 그 글의 지은이의 이 성품과 문체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139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자, 내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고 또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는 현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안타까움도 있죠. 자, 그런데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열정이라는 말이 차대로 시작하는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차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차마트, 삼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차대는 의롭다라는 말도 있고 삼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삼켰다라는 건 뭘로부터 뭐가 삼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삼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열정, 키나는 그 다음 나오는 코프의 앞에 첫 글자이네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는 이때에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나를 불태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자, 순수했다. 이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인데,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때 불완전함을 보죠. 그 불완전함이 있으면 순수하게 같이 가고 싶어도 같이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와 이 헛된 세상 가운데 뭔가 이걸 자꾸 간다고 해도 이게 정말 순수한 거면 내 평생을 목숨을 바쳐 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붙들고 가다 보니까 이 헤벨, 헛된 세상 가운데 불순물들이 있는 목표, 가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쫙 붙을 줄 알고 딱 잡았는데 나는 좋다고 붙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꽉 붙잡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건 내가 끝까지 못하겠다 하고 턱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거는 3개월,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1년, 이렇게 되죠.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고 못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140절에 심히 순수하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데 이 불순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악한 의도가 없고 악이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나이다. 그렇죠. 순수할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죄성을 죽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내 안에 이 자기중심적인 이 악들이 제거되고 주님을 향해 다 나아가게 되죠.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불순물들, 말씀으로 내 찌꺼기들을 탁 비춰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결단하고 제거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수한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아하, 이 고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죠. 여러분, 사람이 멸시당하면 내가 붙들고 있던 거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잘 꾸미고 왔는데 멸시예요. 아이고, 그것도 차려입은 거라고 왔냐? 그러면 열심히 입고 왔다가 기분이 확 상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입고 간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거고 내 눈에는 이게 좋은데 그러면 난 그냥 굽히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미천해서 내가 연약해서 멸시를 당해서 막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를 잊지 않느냐? 주의 법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나이다.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 밥 먹여주냐? 너 그게 뭐 믿음을 그렇게 붙드냐? 포기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너 지금 꼴을 봐라. 이게 뭐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네 형편을. 그러면 아휴, 괜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괜히 아휴 그냥 이러고선 자꾸 주저앉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멸시를 당해도 나는 뭘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영원한 의,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순수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내 마음과 심령을 정결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외적으로 환난과 우환이 오면 나를 이렇게 막 공격을 합니다. 그때 내 안이 강단이 있고 단단하지 않으면 이 우환과 환난에 질식당하죠. 정말 질식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면 이 즐거움을 붙들고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이 과제, 우리 평생의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증거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둔하며 못 깨닫습니다. 읽기는 읽는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막 흔들 때도 이 영원하신 의의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코프로 갑니다. 145절에 코프라는 것은 부르짖는다, 카라라는 단어랑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145절도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러면서 146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그러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야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로서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하다. 특별히 언제 부르짖느냐?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언제 부르짖느냐?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왜 새벽에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게 고난이 많고 괴로우면 새벽에 그냥 벌떡 깨게 되죠. 또 하나는 말씀, 그 고난 가운데도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새벽에 벌떡 깨집니다. 편안해야 푹 자죠. 마음이 곤고하고, 주님, 내가 이 말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새벽에 벌떡벌떡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소리라는 말도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도 이제 코프에서 온 겁니다. 코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이 내 소리는 나의 부르짖는 소리죠. 이 부르짖는 소리를 무엇을 따라 듣느냐?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 가운데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주의 말씀과 공의에 따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들은 주의 법과 상관없이 사는 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1절에 여호와여, 그러나 누가 또 가까이 계십니까?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자,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도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현실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뭐냐?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거죠.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부르짖다 보니 이전에 알던 진리가 더욱더 새록새록 내 안에 나를 붙드는 능력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 예전에 그 말씀 알고 있어 얘 차원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나를 붙들고 일깨워주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4절에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되고 내일도 깨달아야 되고 늘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시간이 갈수록 이 말씀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 평생에 이 순수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도 그의 말씀을 따라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0: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시인의 입을 통해 선명하게 선포되고 이 신비한 말씀의 일하심이 놀라워서 시인은 날마다 진리이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날마다 기다려짐에 목이 타는 이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봅니다. 오늘 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메아리는 길고 긴 시간을 흐르고 흘러 오늘 여기 우리의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어둠을 가르고 우둔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생명의 길을 내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능력의 빛이 되셨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마침내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을 대대로 살릴 이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안고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오르신 주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하루를 맡기며 환난 중에도 주의 계명만 존중하고 묵상했던 시인처럼 우리도 오늘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

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제일 되는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용은의 삐삐친이 첫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삐삐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을 붙들게 되는데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경험을 따라서 환경과 조건에 기대어 살아가지요.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풍요와 성공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채웠으며 결국 그들에게 풍요 대신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한 빈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고 회개하는 즉시 현실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뒤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뒤에도 현실은 여전히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 그들에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소서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승리의 이유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평생 자신의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그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의 돌을 세웁니다. 이 한마디에는 지난 시간을 향한 감사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일어서게 되었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 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0: 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보호하시며 기도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에벤에셀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바쁘고 게으른 마음을 내려놓고요. 주님과의 교제에 더욱 힘쓰며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아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그런 세계관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하지요. 뇌물과 모함과 왜곡이 출세 방법으로 통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출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이웃이 부럽습니까? 고난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고난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신노래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꽃게의 자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부들은 꽃게를 잡으면 한 양동이에 같이 담아 놓습니다. 꽃게를 양동이에 넣으면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실제로 꽃게를 한 마리만 양동이에 넣으면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꽃게를 담아 놓으면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하려는 꽃게를 다른 꽃게들이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동이 위쪽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꽃게가 더 위에 있으면 잡아 끌면서 함께 떨어집니다. 꽃게는 얼마든지 양동이를 탈출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다른 꽃게를 떨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기에 결국 한 마리도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꽃게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류 공통에게는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우월해지면 질투, 분노, 열등감 등을 느끼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꽃게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크랩 멘탈리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제자 중에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랩 멘탈리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CT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인류가 만든 것들이 인류를 위협한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터져나오는 여야의 대립, 경제, 정치, 외교 그 무엇보다나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 빠진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불이 시들어갑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가고 우리 인간의 소리는 높아져갑니다. 순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빠진 시기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16절 끝자락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신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죄가 만연하고 많은 사람이 정말 믿음의 길을 이탈할지라도 너희만큼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아무리 세상에 힘 빠지게 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많은 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리 위에 그 진노의 불까지 불꽃이 임한 사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보면요, 자, 스바냐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막 정치나 경제에 휩쓸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람들이에요. 그 죄악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당시 모든 부패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던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신앙을 움켜쥐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 동산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내가 기쁘게 여겨 오늘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동산교회 예배드린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심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쁨이 넘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원수와 모든 두려움, 염려를 쫓아내시기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 전에 보면 정말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그 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의 형벌을 제거해 주겠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형벌은요, 죄로 말미암옵니다. 자, 그 죄가 무엇인지 스바냐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패역해요. 포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2절에 보세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해버린 거예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 이만큼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3절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뭡니까? 방백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치를 잘해서 법이 하수처럼 물처럼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삶을 살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힘을 얻도록 지도자를 세웠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등골을 빼기고 속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락을 얘기해요. 그리고 4절 보십시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들의 타락, 선지자들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 영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정치와 힘 있는 자들이 붙어서 이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어떤 마음을 품으시냐. 6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간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면 거주할 자가 사람이 살지 못할 황폐할 곳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앞으로 이스라엘 받을 형벌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들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땅에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머릿속에 회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그 원수까지도 없애주시고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인들의 삶입니다. 죄의 유혹에 휩쓸려 죄와 동화되어 산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동산뒤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죄의 물결에 휩쓸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 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누구 타락하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땅의 남은 자들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정말 눈살을 찌푸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가 살면서 기운 빠지고 힘들 때가 많아요. 삶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 왜 이러지? 밖에만 나가면 이중적으로 사는 내 모습, 그래서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지 못한 그 죄의식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 때, 괴로울 때, 갑자기 중한병에 찾아올 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치신 것 아닌가? 이런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삶의 기운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형벌이 아닌가 움츠려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게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죄를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사했으니 너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을 주고 산 내 사랑하는 동산의 자녀들아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정말 내어 던지셔서 내 그 자녀를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산 자녀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기운을 내십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대처해.

빼가라. 그리고 명령력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좀 직장이 안 풀릴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좀 안 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 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히 승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위축되신 분 계십니까? 자녀가 아파서 진로가 막혀서 한숨만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서 믿음까지 의심이 되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기운을 내라. 내 정말 너 나의 자녀들아, 동산의 자녀들아, 힘을 내라. 기운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하여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랑 그냥 환경에 눌려 사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15절에 이스라엘 왕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17절 구체적으로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베푸실 전자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잡아먹으려 오는 상어떼에게 그물이 되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저 천국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전능한 힘으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상어떼 같은 원수나 나를 대적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물 되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방패,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으시기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해요. 오늘 주님 사랑한다지만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삶의 현장에 가지고 하셔서 그 믿음대로 사시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면 학교,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 가정,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자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원을, 전능자가 무엇입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못 고칠 자가 없으십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 일종의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 죽이시고 우리가 믿고 영혼만 구원하고 딱 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나를 건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을 보십시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했어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는 보상은 재물과,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새벽에도 갖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겸손 이게 중요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서 하나님답게 높은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을 주십니다. 혹시 난 진짜 난 돈 필요 없어, 난 빌어먹고 사는 게 너무 좋아,
내 자녀들도 사업이 막 망하고 직장도 안 되고.

걔들도 빌어먹고 그지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 손들어 보십시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섬기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와, 저 사람, 여러분 그 이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우리 자녀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생명을 주신다겠어요.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원어상 건강한 장수를 뜻대요. 여러분 시편 21편에 보면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던 영영한 장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자, 다니엘 친구, 새 친구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건져낸 사건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금 자기만한 10m가 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 쇠도 녹이는 풀무불에 사람을 죽인다. 모든 백성이 절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안 해요. 다니엘 3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각 가운데만 계심으로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어떤 불교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설교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뛰어들어서 느부갓네살왕이 세 명을 집어넣고 보니까 네 명이 보이는 거예요. 왕의 아들, 신 같은 사람이 그 뜨거운 불무불로 막아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몸을 던져 불 속에 뛰어들어 그 불길과 열기를 막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가 당할 고난 십자가에 대신 뛰어들어 그 십자가 대신 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끝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인생도 시험당할 수 있어요.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난해도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끝없는 격려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살아온 삶을 보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9장 20절 제가 문자도 넣어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라헬과 결혼한 조건이 7년 동안 일해주는 거예요. 근데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같이. 사랑하면요 힘들지 않아요. 사랑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일이 가벼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같은 일이라도 수고를 다르게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고 교회에서 직분 줬으니까 봉사해야 하니까 봉사한다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내 사랑한 주님 만나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전 오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는 것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돼서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기도도 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시고
신앙

생활에 힘이 안 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몰아붙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 인생이라겠죠?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 종이 5만 원이면 5만 원이고 물컵이 만 원이면 만 원이고 마이크가 20만 원, 20만 원입니다. 다 모든 거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세상은요, 얼마큼 배웠냐, 가졌냐, 어느 집에 사냐, 이런 걸로 우리를 출세했냐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그런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기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손 붙잡고 가시면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생활 가운데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이며 이제는 그 사랑을 주고자 할 사람입니다. 우린 서로 정말 이 사람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17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제가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신앙 30년 50년 다녔고 옛날에 뭐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요.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듣지만 말씀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쉽게 화를 내고 비방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오래 다니면 겸손해지고 변할 만도 안돼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고집과 아집만 세집니다. 신앙의 경력과 연륜은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나도 남도 상처 주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조금 있다 일도 알지 못하면서 인생 모든 것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내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심지어 상처 주고 산 것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내놓은 거 뭐가 있습니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고 가진 것이면 얼마나 가지고 가문 좋으면 얼마나 좋고 얼굴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가문도 그렇죠. 생긴 것도 그렇죠. 가진 것 배운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그런 나 같은 존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서 짜서 한 줄을 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생명인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한분한 분을 오늘 예배당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위와 땅 아래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마지막 날에 온 인간을 심판하실 우주의 대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은요 짐 없는 자 부른 게 아니에요. 짐이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병 없는 건강한 자를 부른 게 아니라 아픈 자 병든 자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요 부자인 자 아니라 가난한 자 오셨고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도 못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부담 없는

0: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고 나온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 전능함으로 구원을 베푼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풀어야 할 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풀어주님이 어떤 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먼저는 죄의 짐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린 죄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나는 법 없어 살아? 이런 사람이 가장 흉악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십자가의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서운 고통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은 생명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의 남편이 병들면 행복이 깨집니다. 자식이 아프고 아내가 병들면 온 가정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을 퇴치하려고 지구가 생긴 이래 수천 년간 약초를 찾아다녔고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이런 불치병은 더 늘어가요.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재앙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가 많으리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갖가지 암이나 에이즈, 이름 모를 난치병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제일 밑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모든 환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게 오라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종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우리를 괴롭힌 더럽고 추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갓돌은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도 진정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질병의 짐 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부자인 나라들,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를 보면 한 30개 된대요. 그중에 95% 이상이 기독교 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나머지 5%는요,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변질됐어요.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십니다. 그리고요, 죽음의 짐입니다. 인생이 산다는 것은요, 곧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뭡니까? 회개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 중에 지옥 간 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셔서 이 죽음의 짐을 주님께 십자가에 져주시고 우리의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지옥의 무서운 뜨거운 불길을, 저 우리를 잡아오른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로 막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해 두 팔 벌린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설교 들을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삶의 순간순간에서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좀 안 된다고, 직장 일이 안 풀린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자녀가 좀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남편이 안 사랑한다고 나는 왜 울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세요. 아내가 나를 섭섭한다고 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여전히 혼자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랑을 나눈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사랑을 만방에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한 후에 했던 노아 시대보다 더 타락한 이 시대에서 우리 사랑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 동산감리교회 고종광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들을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3-9191번, 지역번호 061-663-9191번 여수 동산감리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생활의 달인인가요? 이곳에서 급이 다른 광택을 내는 달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구두닦이계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재방송이었어요. 2016년도 방송을 요즘에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최고의 경지인가 봤더니 달인은 일반적인 방법인 천으로 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을 사용해서 놓친 부분 없이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달인의 손은 늘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죠. 달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구두를 건넸다라는 것, 자신을 믿고 맡겨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닦는다. 그리고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닦는다. 참 감동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신발을 닦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걸음을 축복하며 정성껏 구두를 닦아내는 그 그분의 손길은 어떤 사역자의 손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수힐머는 그의 저서 일터 사역에서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거짓말들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인 일터와 교회의 사역은 별개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프라이팬에 뒤집개를 하나 집어 올려도 그 작은 일조차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늘 아침 일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또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일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그리 거룩하지 않다. 일터와 교회의 이 사역들은 별개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이 거짓말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달인의 철학처럼 자신을 믿고 맡겨진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성으로 구두를 닦고 또 이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손으로 닦아내는, 저는 그 손이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저는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일터는 어떤 곳이세요? 아, 저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일터, 여러분의 맡겨진 그 공간에서 화려한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 남들에게는 근사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터는 이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하고 꿈같은 사역지이겠죠? 오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지켜나가고 계시죠?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오늘 이 링크 오프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고요. 우리 6089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7974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님, 물질이 제 마음에 주인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 나의 1순위가 주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돈을 먼저 사랑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라고요. 야,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056님, 오늘의 말씀 오프닝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또 0559님, 찬양을 듣는데 조금 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눈물이 난대요. 주님을 만난 것이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8731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구두 닦기 달인처럼 저도요, 제게 맡겨진 고객의 보장 자산에 구멍난 곳을 메꿔주는 이 일을 보람있게 여기신대요. 이야, 맡기고 싶은데요. 뭔가 맡기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 야, 구멍난 곳을 메꿔준다. 감동이 옵니다. 이 구구사님도 오늘도 죽게 하듯 거룩한 흔적들이 저의 아침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9105님은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 사역을 응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겠죠. 이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발걸음 세상으로 나가볼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나가는, 또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좀 성실했었나. 더 성실해야 되는데,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감동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의 주인공 수전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임신한 순간부터 나는 말하자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아이들에게.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일이지만 동시에 자기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가족의 일정을 챙기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찼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논 끝에 꼭대기층 빈방 하나를 수전의 방으로 내주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곳을 엄마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수전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허름한 호텔에 19호실을 빌립니다. 혼자 좀 있고 싶어 라는 말은 너희가 싫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쉴 막사가 없다면 그는 다시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은 가정에서 달아나는 뒷문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마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나만의 시간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어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서

0: 온 사람이 식구 앞에서도 넉넉해집니다. 골방은 가정을 등지는 자리가 아니라 가정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맡고 남편이 운동을 하거나 서점에 다녀오게 하면 됩니다. 당신 두 시간은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사랑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를 걷는 시간도 좋습니다. 집안의 작은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줄 형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란다 의자 하나,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보, 이것 좀 해줘를 잠시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취미 시간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하고, 아내가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친구와 차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죄책감 없이 다녀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위에 하늘 한 조각을 남겨주면 좋습니다. 집은 평수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집니다.
1: 야, 우리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이 식구들 앞에서도 넉넉해질 수 있다. 서로의 시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것, 거창할 필요가 없다. 두 시간을 좀 간직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 된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진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귀한 칼럼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 링크 참 귀한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

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규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 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351님께 책 선물을 할게요. 아예 등굣길에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남편과 냉담 중인지 수십 년째. 며칠 전 남편과 작은 아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저는 부엌에서 앉은뱅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한 그릇 밥을 먹는데 아, 참 이런 모습들. 남편이 여보 왜 거기서 먹어, 같이 먹어, 이렇게 참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셨대요. 아, 오늘 많은 여운이 남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3351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추첨할까요? 우리 8985님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출근 시간 10분 더 빨리 나가신대요. 이 목요일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감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 주셨고요. 또 0857님께 선물합니다. 또 19호실 아름다운 감동과 반성의 인문학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제가 우리 2006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5487님 처음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세 가족이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친구에게 이 링크를 꼭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30님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 나눠주시고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가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 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두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으셨어요? 누군가가 왜 예수님 믿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정말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져서 좋다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방식도 물론 어느 정도 완전히 틀리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자유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속세를 떠나는 개념이거나 뭐 맡은 일을 아무렇게나 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주님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기쁘게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공감하시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유해지신 분들 손들어 주세요. 우리 그 자유함 마음껏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유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 푼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어디 사는지, 통장 잔고가 얼만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안심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계속 부추기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뒤 알게 되는 자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환경이 궁궐 같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초막에 있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바로 비교와 결핍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죠. 더 가져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남들처럼 살아야 돼 라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참된 평안과 이 자유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경 또 일상 속의 은혜들 듣고 싶은 찬양들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영훈이 은총이버 김광현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신기한 경험, 그것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삶, 바로 예수 믿는 삶이겠죠.

빨간약이 찬양하는 Just One, 그리고 지승진, 조수진이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3409님, 저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에서 자유해졌어요. 워낙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퇴근 후에도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 노후 걱정, 아이들 걱정으로 불면증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요즘 붙들고 기도로 올려드린 뒤로는 요즘

잘 잡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꿀잠의 자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증거 아닐까요? 밤새 쥐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짐들을 기도로 다 내려놓고 주무신다니 저까지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0154님은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그런 압박감에 아이들도 저도 숨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내 아이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주권을 맡겨드렸습니다라고요. 와, 이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올려드릴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됩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생기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좁은 새장 안에 갇혀있던 새는요. 어느 날 문을 활짝 열어주어도 곧바로 밖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린 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그 작은 새장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일 뿐이죠. 갇혀있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나는 날 수 없다는 익숙한 착각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작은 새와 닮아있진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라는 좁은 창살, 남들과의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주눅들곤 합니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는데 말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책 속에 갇힌 죽은 지식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자유 만끽하실 분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김도현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세상의 무관심이나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더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여유죠. 오늘 하루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조건들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려 할 때, 이때 나눴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참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 가볍고 씩씩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내일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빈들의 자유한 사람 전해드립니다. 양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분별 얻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들 뱃속에서 막 서로 싸워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리브가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 혼자 비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부간의 비밀은 불가능합니다. 분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뭐 약간은 농담입니다만은 우리 당회 끝나고 이건 비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비밀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남들에게는 다 비밀을 지키는데 자기 부인에게는 다 말하셔가지고 이게 뭐 그런 일뿐입니까? 이게 사실 이게 부부간에 비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좀 고민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근데 이삭이 그걸 안 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에서는 또한 이 죽한 것을 위해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장자권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익과 미래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에서의 실수죠. 그리고 또 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했어요. 이 정도면 이삭은 에서의 장자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삭의 축복권은 단순한 가문의 축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다음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고민하면서 답을 찾았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 큰아들에 대한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당시에는 누가 장자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큰아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옛날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50년, 6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 큰아들 너무 소중하게 여겼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너는 대학 가서 동생들 잘 보살펴라. 그리고 동생들은 초등학교밖에 안 보내고. 큰아들 대학까지 다 밀어줬더니 이 큰아들이 배신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생각 보니까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건 뭘 합니까? 그가 남성다웠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 만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될까요? 요즘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식구들을 자기 힘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 에서가 집안을 이끌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아주 잘한 것이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으면 뭐예요? 그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를 떠다가 요리를 해서 누구를 줬어요? 아버지를 갖다 줬어요. 아버지의 입맛을 채워준 거예요. 아버지의 욕구를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이 큰아들이 그냥 힘도 있지, 능력도 있지. 이런 효자가 없잖아요. 그냥 고기 잡으면 그냥 갖다가 제일로 맛있는 갖다 주지.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는, 이삭 입장에서는 이만큼 좋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삭에서만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삭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을 생각했다고요? 자기에게 좋은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을 진정히 묻지 않았어요. 내 자녀 내가 잘 안다 이거죠. 내 마음도 축복하면 된다 이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삭의 실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줬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분별력입니다. 때로는 내 입맛에 쓴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입맛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을 갖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다 보면 원래 이삭의 저런 실수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혹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말을 해요. 이거는 유언을 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유언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내가 곧 죽게 되었다. 다 모여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유언할 때는 어떻게 유언합니까? 보통. 야, 큰아들 넘어놔라. 이렇게 유언합니까? 가족들 전부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권은 상속권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이만 말해보고 끝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희한하게도 이런 절차 없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가 야 네가 밖에 나가 사냥을 해와라. 내가 이건 먹고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비밀리에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어긋난 거죠.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요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한 사람만 불러 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 다 불러다가 축복해요. 물론 이 축복에는 차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축복해요? 모든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공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증언이 돼가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어쩌면 이 부인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부인이 무섭잖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더니 또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뭐 왜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러냐, 뭐 야곱은 어쩌냐 귀찮으니까 결정해놓고

나중에 선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어긋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뭐가 정당성이 부족한 일들을 지금 그냥 이삭이 저지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자식에 대한 편애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습니까? 둘 다 뭐 둘이 있으시나 셋이시나 똑같이 대합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좀 못 그래요. 우리 애들을 보면 좀 그러겠지만 마음 가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내 부모가 동일하게 사랑하는지 누구를 편애하는지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을지는 없겠지만 이거 굉장히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의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형제의 우애를 가지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물려주셔야 됩니다. 에서가 남성다웠다면 야곱은 여성스러웠습니다. 고대에서 남성이 여성스럽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리브가의 치마 보고 있는 야곱이 이삭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아, 얘가 집안을 이끌려면 좀 힘도 있고 해야지. 저 놈이 뭘 배우나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유약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리더십이 큰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가 끌려가니까 318명 용병대 조직해갖고 그냥 잡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 비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학했어요. 오늘 여친 파놨더니 너 저리 가. 두고 가고. 우리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쓰고 가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어떤 자녀를 원할까요? 제가 이삭이라면 저도 에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맨날 내가 당하고 사는데 우리 새끼들은 좀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맨날 양보하고 사는데 우리 애기들은 좀 힘이 있어갖고 탁 자기 거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답고 힘 있는 에서에게 이삭이 집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이 에서가 힘있게 자기 집안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삭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이삭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천하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부인. 가장 삶을 잘 나누는, 가장 자기 마음을 잘 알 것 같은 그 부인이 세상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뭐 내리사랑 때문일 수도 있고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버리면 야곱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왠지 에서는 그냥 축복을 안 받아도 좀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 영 좀 삶이 좀 현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모험을 감행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에서가 사냥하러 밖에 나가 있는 그 사이, 이게 찬스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 얼른 야곱을 부르죠. 야, 염소새끼 동마를 빨리 잡아와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서 축복을 마음껏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볼 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이러다가 발각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리브가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냥 담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요, 처음에 하기 어려워요, 처음에. 그래,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기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야곱이 고기를 가져가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시간이 안 됐는데? 근데 왜 이리 빨리 고기를 가져왔어?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 사냥할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막 그 쫄리는 순간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야, 목소리 들어보니까 근데 야곱인데? 근데 애서 목소리 안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보통 사람들은 쫄렸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리브가를 믿었는지 어땠는지 시원하게 그냥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렇게 축복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잘 살았냐고요. 그들의 꽃길이 열렸냐고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요. 즉 함께 살았던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타향살이를 20년 동안이나 하잖아요. 또 이 타향살이 얼마나 어렵게 합니까? 고생고생 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요 이때부터 야곱과 이별을 해버렸어요. 생리별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그때 아들아 잘 가라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평생 사랑했던 야곱을 못 보고 죽어요. 가슴에 20년 동안 품다가 죽게 되잖아요. 이런 거 바라려고 축복권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잖아요. 이렇게 생리별하고 난리를 치고 사랑 아들도 못 보고. 제가 사실 미국 갔다가 한국에 왔었을 때 가장 좋아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죽을 때나 보는가 했더니 걔도 와서 좋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리브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도요 선한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대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차라리 리브가가 단판을 지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무리 목적에서 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간디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이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추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이미 그 목적도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목적만 좋으면 막 대의 명분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옳으라. 나 옳은 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거짓말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옳은 일 할 건데. 나 지금 선한 일 하고 있어. 내가 좀 남들 좀 피해주면 어때? 나한테 도와주면 될 건데.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롱런이잖아요. 다음 자녀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가문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한 목적이 있으면 방법도 선하게 일들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가 단판 지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병들어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을 벌입니까? 그 왕궁의 대신들을 딱 불러 모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왕이 옹립식을 해버려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때 바세바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막 쿠데타 일으키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바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단판 짓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단판을 지어서 다윗이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그처럼 사실 얘기에 비하면 리브가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기도해서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이런 거 하기 전에 금세 금방 마음이 급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을 속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됐죠. 우리 부모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머니들, 죄송합니다만은 꼭 어머니만 해당은 아닙니다. 과하게 우리 어머니들 중에서도 이런 맹목적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숙제도 대신해주고. 네, 지금 숙제는 대신하시는 분이 많군요. 네, 그리고 또 힘 있는 아빠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막아줘. 여러분,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나무라고 꾸짖어야죠. 물론 지금 또 라떼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도 곤란한데, 저희 때는요, 선생님한테 맞으면 부모님한테 말도 못했어요. 말하면 더 맞아. 선생님한테도 맞았는데 부모님에게도 맞아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나무라야 되는데 무조건 자식 편을 드는 거. 이거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그 대가를 받아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 주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은 참 위대하세요.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도 실패했고, 거짓과 속임수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리브가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해당되는 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했어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시면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복을 안 받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번에 복을 받아요. 그들의 장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들은 이삭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축복권에 매달린 거예요.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죠.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삭이 눈이 멀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졌으나 그의 축복권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의 권위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삭이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누가 갖게 되느냐? 의외로 참 밉상스러운 야곱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삭의 분별력이 떨어지긴 했으나 하나님은 이삭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요, 능력을 갖춘 사람, 자기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상징해요. 야곱 어떤 사람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어쨌든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른 건 없어요. 기어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이것이 야곱의 창세기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는가? 야, 나 능력도 있어. 나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았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런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축복할 때도 자녀가 엄마 나 잘 돼 있어. 나 걱정하지 마. 나 그냥 뭐 잘 살고 있고 막 똑똑하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줍니까? 엄마 울면서 막 안 돼 막 손잡고 하는 사람에게 막 주먹질 해가면서 뭐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조금 남들보다 좀 잘 산 것처럼 느낄 때 질 때가 있어요. 나는 조금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그래도 거짓말도 좀 덜하고 나는 좀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같다. 그런데요, 한번 뒤집어 보시면 알아요. 그 이면을. 별것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아요?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막상 한번 딱 뒤집어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0: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50보 100보이면서 키자 도토리 제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셔야 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매달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권의 주인님을 아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여튼 결판을 보셔야 돼요. 끝으로 이삭의 축복권은 아버지 축복권입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야 된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가정이 살아야 삽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뭐 아버지만 산다고 됩니까? 어머니도 살아야 돼요. 어머니도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민족과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에 살고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이삭의 권위는 아버지의 축복권이기도 하면서도 부모님의 축복권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축복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허락하신 거예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자녀에게 뭐 걱정하지 마라.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너를 더 크게 사용할 거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네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인생 책임질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서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들도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듣다 보면 30년 좀 살면 나는 정이 없어 산다. 그냥 살아왔으니까 산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마음 이해돼요. 하지만 부부관계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들이여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과 하나의 은혜의 역사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무슨 일인지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성도를 향한 축복권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음껏 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거 목회자 그거 하려고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축복이 필요하시면 언제 찾아오셔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공동체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권을 여러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 할 일이 뭐냐? 식구들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할 일이 뭐냐? 권사님들 할 일이 뭐냐? 우리에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입술에는 모두에게 축복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 넘쳐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문재화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45-1009번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9월 1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이신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찬란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40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등반하는 찬란한 복음의 능선, 우리 최고의 등반가 유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에서 출발해서 회복하러 오신 왕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여정인데요.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알려주신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신분, 그 찬란했던 우리의